미 창문이 랑소수 디탕기 겐쿠와 앙탕부디인 타체는 강저체네 른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와치바 카레기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고윤구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 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두둔라 지송수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 민배 주람 토르와 신배 캐수 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 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키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침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탁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내다 유치 튜도도 면주 치구 강배 난기 쿠유라 닌달 기군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다 툭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짱다 균형 치바 쪼네 쿠공수 꾸응이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기기 추딘라 토낭 치바 허치게밤 로기고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구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짐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게 뿌 꾸유마 치고 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게 꾸 장외 국송라 쇼게 꾸 장세니가 편라

0: 나서 줘. 규례 못 이래 친사 갖고 매 줘. 네 주신 거 같이 뭐.
1: 영아. 대신 오늘 아저랑 고다 스키. 대신에 내 주시. 장구 셰비나. 예심나. 아저랑 오늘 비중 미는시. 인지 뭐. 심상고 심속회고 삼단 캡시라도 가능시

0: 자가 전화 맵다. 같이 줘. 도시 줘든지 말이야.
1: 님아. 내랑 쳐야 취. 잔다 허지 줘. 근데도.
0: 언니, 가가 제사.
1: 언니. 디콘직 토비. 허지 줘게 장고를 간식이. 니체나 계속도 수육 샵이나 펑야르샤 니마 니란 상화시야유 이내랑 주저를 켜는 마실라
0: 상화가지
1: 급디디 허르준가로 라이브신디 니에섬 남은 깁쇼
0: 가레이나
1: 허르준 상게 신세지 그대 소울에 초나 깁시라 여지 김상권도 친구 여지라
2: 我们来一些吧，全部都吧，给家从那过去请不要紧，年前都没多，让给前头些。一年个你，看看些啥？看看前年养家这个收入吧。年前不赢了，今年养家我先打平了，你千万你不给嘛这。那我以为你这，给这个谁有？
0: 这叫人先灭，俺家俺家下钱上二十一。
2: 但俺家是不要嘛这边。
1: 是是是，阿姐。呀，小东。勇啊，马秀兰。谢明。他说：“咱们第二年当兵，你这吃苦的，让谁对的？”嗯，这个咱们年年给。他到底你这苦苦的吃这个，准备的，对的。你可算有马是。
2: 老这么多个？这你，他的长生，那是吐不出的。年前的俺俩，你特别想的可是。长生，让给羡慕能行，叫不得这用嘛是用的。
1: 没看些个，些别个些啥子啊？瑞最看了。让给俺，今晚呢，俺让个框架去么是，让着送卡单面呢，俺脸上羞的。用啊。
2: 俺工作节目，现在你这点这点，肯定是别个。
1: 这是牛牛团结，出去点不打，钱也点不，你这是你给，用不给，用不给钱。
2: 用啊，去吧，打对面。

0: 저. 저.
1: 아.
0: 경대다. 냠 도움도.
1: 예.
0: 어. 어디?
1: 저.
0: 방향이 돼.
1: 어.
0: 어디? 디. 냠부도.
1: 어. 자. 자에. 어. 자에.
0: 하. 디에 하우면 돼. 방요.
1: 가르 잔 방요 있어. 나 방요이다. 뭐시고 내가 샘 샬라가 밀어 봐. 방요 제비나 남의 방요 저래.
0: 가르도. 네 아자라. 참을 없사.
1: 가르 있어.
0: 가르 가르 있어. 샘 통 누구야? 퍼냠 이사시.
1: 가르 퍼냠. 막 왜 방요 찔려 말이. 그랬으니 아무도 요 말다. 야, 두둥아, 비시.
0: 야,
1: 비시.
0: 这熊马是
1: 비시.
0: 我抓住你的，我上个你了，我注意。
1: 呀，啥意思？

0: 지달라. 고개 위험할 봐.
1: 검은 속옷이요? 무스기 손자스. 트리 소토무스.
0: 제 내용아. 니시지리 윤구이.
1: 도스구다. 니지브리 덩덕이지. 트리

0: 하고스 단어 보모 도로 담배 갈이 떠스네 유인다 남사이 지 자니 마고 든지 유지 하자
1: 망수 유는 가요 말이야 야 되다 아 띵 되다
0: 디다 중다 취자 기초 부구 회할다 전쟁 보모 님 얄레프리 장기시나 정기시비에
1: 예 말하니 저저입니다
0: 또 생각 잘 맺어
1: 저쪽 가서 제발 교육 한번 하세요
0: 재미용아 상계 상무 생기다야 가린 봐
1: 보고 보면서 얘들이 생겨 가열수도
0: 상계 보면 입을 건지 사고 줘
1: 나 밥지기 대가 전화이
0: 개수 보이나
1: 개수 보이나 언니 저 인사 신세 보면 다 제도로
0: 언니 샤 언니 수배
1: 예 잼지
0: 같이
1: 가다랑게 보면서 마키부터 베르트 기기바 대교리
0: 뭐가?
1: 독세

0: 자게 나 카이케스트로
1: 카리 네 랑 카이케스에
0: 자게 나 카이케스
1: 네 용아 다들 네 캐린쇼 뒤뒤 네 챙아들 데 제비
0: 용아 챙는 게 랜록이

0: 고치다. 나이. 디링 안 주디 제상고 조스되다.
1: 나호. 장게 뭐라? 개표 말이 상추.
2: 개 마페비다 말다. 가스카네 시그여자 고바 배워들래.
0: 시화. 나라도 계속 예사비마.
1: 카덴스 님에 가지가.
0: 저한테 지진이 여러 배야.
1: 장게 디니엘 매미 리홍스 워서로. 뭐야 나 홍스기. 개용 주송 가이티 잔베 사지 올라오지. 너.
0: 아지. 니. 아지. 너다. 오봉라.
2: 아지. 라고 맞았다. 라고 맞았다. 창모 총부 소자 미하고는 양외 와마르 자르. 소소 교시. 소소 교시.
1: 저시.

0: 로제 파주 열기 최고 팅지기 제주 거로 니기 고주 거로 생기 로제 파주 뷰레 더베지 캄 양나 로제 파주 진짜 봐 창제 셰바 노부 섬주 라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강대도 템초 게데 팅지기 제주 거로 나기 고주 거게 생기 로제 파주 뷰레 더베지 타 로제 파주 진짜 봐 창제 셰바 노부 섬주 라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냠도 비교 이 장보 라 세시 유베 므라 린나 므라 비교 이
1: 空气恐怖清秋天里童面感心意了秀女虽秀雅音空面恐怖唐不提下主空的脸浪车稳当热度吹空气恐怖神神激动比干草了秋年穷丢了苏瓦许泰迪熊起别拉姆萨布尼起别刚不擦龙用为企图行就堂三杯前的应变起别根据擦龙给开就堂对年取贵前语着当也不明白有上企图泰迪熊区别他们天灵阳性西沃塔他们天顶秀气味恐怖铁队地形级别从那西用意出不错恐怖部队塔从亚也为个刚把超用意地脚切图贴住他们着银别他们着其他别级别生产米泰迪熊去那么去起不用出不见区别推进了起不错推进中用沃塔地塔昂擦龙用为面对秀他们恰起了国家堂国家国营了国家看论游戏他们恰起女呢恰起不游营要退一样你们操啊起阿公和龙党员常秀秀罗家派出你过去贵的司徒撒退那么些给开去了明年岁月了你过去女不养千不点月别阿公堂你空可对群养参不与日子吧云点冲过所起对群养参不与地位你过堂龙过七九阳光图了苏波群起苏切列不行温图被骂起我东阳干不行温图起了主地我一爬出你过去会当不能疼
0: 我一爬出日国他们日国他阳具刚当了命令去过切不行音他们地图了日国给你不点预备三月颠簸之内日大的光图了不行点细切为恐怕云人不养各类可给你提为他们为了切住他铁堆光图给你不点预备大姐切的听爱人光呢参与了国人阶级国主国界一个他他的参与了国人阶级国主国界的最美国群众罗杰帕主
2: 何不去给我谈那就听吧那干部所给那公得不免责预防那当那位所去看了陪伴我们对给这些的人民习这当娘们人当初了过年了我几乎得了年在给随那里追问得当是几年那我那所懂我当四处浪吧那我无知找我所给那我得不免责那当那位所去看了陪伴我们给这些党起来给老子托呢人民习这党娘们当初了预防那党那位数据看给那我我不谈那我张世奇呢给了第六给那我写几年预防那党那位数据看你给用给母鸡才不写意他的好话给自起来给小学托呢给那党那位那对了打更轻易
3: 预防那党那位数据看给这趟基层结构被运营那党那位那对看了从高度片面习这娘们当初国古党国书国内玫瑰
2: 二十三年，二十中级军管区杨杰破浪，可把按照两个月估计初级数额积极给。二十三年，二十中级军管区杨杰破浪，可把按照两个月估计初级数额积极给。
4: 啥地错事吧？自动率是全部太牛涨，弄牛涨，俺这牛涨。谢了，听到了切记不谈，你到了切不看嘛习惯。谢了，猛龙参不随地。超辣与猪腩，恰辣永正去，色东有局难。苏布罗壮大的那年，季节马给我们。杀掉色东水上塔比奇，抵挡错爱错了你这钱。

제디 표기 퉁공 리지티 벤조르 리지타 피기 리지라 큐르와 치고 먼저 디즈 퇴도 단네 무제 퉁제 표숨 소수도 마타 무변 동남 사바샹디 우주가 주의기 중재 된도 동조타 총집 초용네 타르게 용조로 군대 동와 로진 퇴변 놈아 레쇼타 레류 토교로 군대 동와 소지티 무제 갑교로 치슈 치르 동그 표교 레든 야부 좀네 Rigdob tiye ne gyab yor chee di ngui zi shindemba tiwe maa wa pyo do lega chee bar ngang ne pyo gi ngui zi pyo da kongbe yong yoro guishu saba jing guba chee gi turi na wata. Pyo gi zongye kuyo le su daan ne shepshu gen len chee di pyo do kile

나랑 로봇 진제든 탄삼을 로봇 진교인 디네 안 저기 디칸산 안 저기 마미네 나랑 저기 다 양 탄삼 디 여보고 이 내가 저기 이번에 전에 콘솔 랑가 뒤에 독성아래 기대다 나 중진의 로봇 진제

0: 타그라보 참모 동가를 쉬게
1: 뭐 무슨 거 무슨 네 아주 레제 키랄 치스죠
0: 네 주라 셰유다 예저호 나네 슬라비나 주레 레라보 쉬마레
1: 루빈 펑라 지호게 가스네 쳔마시 꾸루만 남지 치스난다 지호 겨우 루빈 펑라 꾸다 쉬
0: 그세코 예. 디 이즈카레아

0: 아자 아자랑 그 셰단 체나 대다도 원에 임자
1: 어 라오펑 랑커크도 디제시 섬주 가르유니 나쉐다 칸당아 당묘상게 주토베슈 인지 주구이
0: 아자 텐다디 라오자키니 주도야 워시와케바
1: 라오자다 주도치야 가르유시 라오펑 게지 가르유니레 세브쉐다 칸다 랑샹 깜중마시
0: 나 고야디

0: 야 봉소 교 클래스 가쇼 클래스 가쇼
1: 봐봐 봐봐
0: 아
1: 봐봐 그 통요 말이 반변 춥쇼러 쇼바바야 망다 쳐니 쇼바가 쇼고 싶다 생각을 툴리 되게서 차도
0: 라고지 클래스
2: 수시 봐봐 지저 공주 땡큐 슈가 땡피 그지스 치이나 나신이 다가 준디도
3: 가서 가라 친제 여우제 나 대제 이거 소러지 거 중요 아
2: 아마
0: 아마 제 오러지 교
2: 미시저가도반당고미시저가도반당고미시저가도반당고야주모어이시이베교주미시저가도반당고국민비아미시저가라미시여다신규베야되쇼자이제마네도반당사야든조뉴스쇼시미녀도반당마르베샹국브레사르바미녀도반당사브다미녀바샤이네헤야
0: 클라소시 교스 클라소
1: 야 쇼생 건 줄샤.
3: 계속 쇼시시. 들이 초경 외피.
1: 초경 외배. 계속 배세 초경 외 쇼가다 쓰변 외샤. 들이 쇼가 초경 외 배세다 쓰변 외샤.
2: 아마 개요 팀지 시월이. 나저 날에 팀지 정 마시베.
3: 팀지 자 쳐봐. 랍자 랍센 소가 중미도. 목세 금주 자로 중미도. 니 다리 출로 탐지. 도서 되면 시 나 팀 마시.
1: 아마 나 저 날 다와 지학서 샤 통야 견 님도 와.
2: 진짜.
3: 진짜 그 봐. 사과 공부대 니 포업 칸 수업인다.
1: 바지에 샤르 즈그르베.
3: 바지 샤 마르베 아.
2: 아마 포업 칸 시다 가봐 요시. 위조 살라.
3: 뒤게 지르 미도고. 아까 지르 라 뭐죠?
0: 예야. 같이 해요. 드르세는 니니 두용도아. 겨로치 즈이베 아. 사야 유베 참르다. 더 더 뒤고 피그고스. 기랑조 아무라게 즈베 클라사야 좀디. 앞서 장지.
3: 小哥是一次的事对的可你不肯这都没多你让做些小小子让马金给顶着所图马的教会让个罗就是下呢顶着所图哎呦何是哈拉姆斯的年岁月才是女面子的事情英国去马金要不杀的可对可拉斯呢戳起不起家里小哥是一次的擦洗不起不下走跟这次除了擦药了不呀
2: 别再得了照顾一下不得意呢凑合你的卡拉忙啥图不是俺是没念不是全品的直接跑不脱啥图吧不这座小黄俺们说妈准确你这钱我是别钱上听我听这明白到我地里下钱上去两个准你把我给你们都明白明白我说我一下准确把钱的快用去啊俺哪点点都没多
0: Rāla chīgwa mā chī, rāññi ndā yīgwā sūgu yōr bā.
2: Kāntā ngā lēng rā mā tūbī yīnā, chōng sī chōng mē chō, kālā sēnī shī yōng chū shū bā.
3: Tāntā mī cāng mē tāp chī tāng jē chōng kīnā yōng yīs gwa shī, rāng chōng sī chūgu yīs kār sī wā shī. Rāng kā kālā sē bā yuān chēm mī tū.
2: Yā mē nā, chū chō ngā nī jē bā jē yī, chū chō chōng kī lī yōng, nyā chōng sī chī ngū.
3: Rāng kē chō mē bā dī shē jē, jē nā yōng gā shī bē. Rāng kē chōng bā kīm cī gē, ngā zō gāp shē gīr chūng dī dū gē ā.
2: 他不懂俺就拿那破旧毛棉去牛面的是吧杨爸爸啊这大侄子呀家辉克拉索是家人罗有别让个那么有人过去讨论中啊就罗林斯嗯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
1: 爸爸。
0: 嗯，让这人老远也合适。
1: 如果那是拉什诺个杨斌，欧阳你们都有。

0: 전기는 하자 요브레.
1: 사가다 튜뉴뉴니 지라치도 비추다야시.
2: 오양스니 수레.
1: 어, 나저
0: 지적 적부리.
2: 랑게 난데가 쇼슬메비아.
1: 아, 지말고이.
3: 고칼라소. 푸. 아메라 용구 입마 시자 제목 주메다.
1: 어, 김도 아마. 나쇼가 감사이.
0: 지지야, 처음으로 이득해.
1: 마셔, 심부도.
3: 과중에 견수 뒤에 주저 롭중 체제 칠가래교 정다치가 좋다.

0: 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我们说没他的其他人怎么拉着给我们着手走过我等于那是俺拉拉不大的要解决要买来我的礼物的这次他的拿了我们就来拉不送啊你现在马当土豆礼物压个着我去是俺是你讲起的是是说他妈的阿拉牛肚哟拿的叫你俺的的你俺的说到到要我们前面呢嗯请你拉不干这点你别啊其他没陪请不是知道知道
1: 박신님은 오늘 아주 좋게 특히 쉬는 남겨 야고 싶도 양양장 알게 된 지체 하도 양게 가라 하고 그들 고구르고 유매다 그들 뽑아 채고 유매 네 세탁 주신대 네라 셰후 뭐싱아 랍자 개 주뉴매데 네 레부 육세디 겨타 주유다 다들 뒤벌 직되다 나라서 치슈 겸스 고르바 밥장 그저 와지스 아마시비
0: nga yang tsi xiong da
1: po mo di yi na po lu ti nye ya ya ya ya we a si
0: si ma nye pa pa
1: po mo di yi na

0: 가르고예. 가르고예지.
1: 남정자사 두동톱스세유.
0: 아이나. 랑가 아무다 찍부르샤. 영수시에도 신나 기운에도.
1: 진능아 하세고리.
0: 정통도 마치야. 예라시오. 제라데 락부 생각치다. 네 랑가 락부 또 샤오 이식도 왜.
1: 니다 씨바 가르요레. 촐람 주마지. 나가 개제제. 가르셔 그래.
0: 고치 사르마. 개 중스 개다 용도 왜. 자랑 미상매 걸어 주니 이베. 아. 세녜 나라즈 나라 심제 란사이 소비 치자루가 요토 저도 제사 바방아이 다 루비 제야 요마다 랑자 제비 소자 레가 저와 키바 제마 소와 켄제 쇼메 수싱 마리 제사 우유도 스마냐비노 나즈 능메디게 사과 감제 되고 키르다
1: 나즈 나도 오스시 갑주 아자 당라나 닌자르스도

0: 가체브레
1: 아차게 디리샤 갭지 뉴스 아메 룽딘드 딱다 오양게 통사 샴드슈브 삼데오리
2: 봐봐 아메 박성원 소우스베 아
1: 샤사야무도 신문도 토도 박성원 선이도 두베
2: 아주 쇼게 추추 심냐 봐주가 좀
3: 선생님

0: 家人, 家人姐,
1: 家人, 拜拜给等给。
0: 让学的, 让给的这些, 等到街桌有, 明老有意思。 你做卡特最多的啊?
2: 我们主角的, 主角把是给我们家这样的, 你做他去读书呗。 안전하네. 볼류 다 흡수해야 돼요. 혹시 그때 김부재 도시야.
1: 바베딘지치야. 小红旗도시다.
2: 네시그유 세상을 롱렁기. 안전하네. 볼류 다 흡수해야 돼요. 네 가게 시에요 마시. 안전하네. 무사무 샤사도야 맵차업디. 네 긴게르다.
0: 라게 다가 성부를 쌈니. 턴다디 라가 아무다니 기랑조 시에미.
2: 爸爸，彭氏中介对对人们的国语了不是吧？谈天阳把人们雇的这些呀，谁啊？我只有是，你也谢伊。爸爸，你最低干了，俺去写多大有马戏？伊那个国军村民多，听这些还可以呢。人们的夜上包那个，俺做大伙就乐三十遍啊。爸爸那个多么出个。 Tengke uye lage, rimbuti jendu tengki, ina paprangke utuche, mui jau isa kasha! Misache wasan kutukwe! Nganzui nangki, nengmuti ukutike, tirine su, zuwa kyobashke ya kwasu upsi! Baba, paprangke mishindar samutangche, nganzui nangme lama tapche ni yuwa yuwa!
1: Rang ke baba lopsi kewaak tui shaa yo maa taa. Rang lega chi chi yungbo saa bie. Naa di naa baba nyinge yungbo saa zaa. Nga nyik tui wii wii shuu. Kinzo chudo yo maa bie. Yahu chen nyo aa. Tane sung su chi ke baba ya kis tiri shewaan yo maa bie. Kwa chunga aa.

0: 바베 히란스티기 도쿄는 통춘듬도 이내 미사디 또 주거자 지골 땡야 요마시 레가르체네 레금제 여브시오르다 바베 노 주쇼사 예찬 라타무스
1: 부부 봐봐.
0: 녀기랑조 보라고르체 붙은거도야. 기랑조 보라고 좀숄라 돌롱가 대워주니. 예산 보라게 주비 감디 쿄는 같이 뉴요 마지. 녀탄다 지무디 러벙 제자. 디토니 기랑조 보라다 보예라라. 오노기기 제자녀스나라지무디견자매베토니두즈리즈마초류니예창제제유로니투즈피제니나라즈폴렌디체규리제자로니나라기란즈보고디게나님도두군냐고치시기란조츠부마사로서야이 기란즈 독리시로
1: 봐봐 今天妈睡的
2: 爸爸我是郎大明都

0: 我们出去的主席把斯给我们家欧洲那个米店请的下头啊
1: 문해
0: 콘주 드리셔야 리미티 체드베 대진다 드리네 호스베
2: 리다스타 규메 가다 가명베도 바베저 와라 라티바 담 주로 젠다게 지바 라마 주예 상 히로데 주스 쫀자 라람 고템 비나 카르르 마스베 아 시스웨
0: 응
2: 타네 소지미디 고르셰쇼마용

0: 봐봐.
1: 비진주님에
0: 아.
1: 제너라 조공세가 그대로 주요아.
0: 유보라 선조님.
1: 让了亚古斯卸擦皮吧，为啥说呢？你们这样打开嘴巴，
0: 但是俺说那个你嘴可真多，但都给我们屋头这边去当牛鬼呗。爸爸，这不嘛事啊？俺们先不打开。

자타 시베 유디니 차르 섬지 퍼버삼기 저그룹부베 사자식 임베 민테다라 톡시 자단 자단토 미당랑 중캄 시드윈냠네 인라 조베 소타 조베 수듀리니 자와 추바마세 타동 텐기차 쿠리우 송종 서주타 디군 되마기 튀몽 배준워 유주디니 라리앙 순슈게디 깨돕기 뱀바르신유 진짜 예배 간다 청소로 뉴욕 넘버 자시 청소 크루 송급 전조기 레듀서 지수 로고식라 미츠 토나 치에체 패시 로고테 뒤주 매지 시총외 내수 대보로 되네 조금에 원자 미상에 테라 신도 가보치 Dōbē kūnzōr tērīwē lūgū tēlā jēbū tēndā chē tēyōng kāngī nā. Kāngī sē nā, tē mīk sē kī nyōng jū shīk tāng jāwā tēm sāb yō.

0: 배초니 자주 총대네 롭친라 규트베 롭친와시 인신 롭자 튼지 총기르토 레가 체네디나 바유토 쿠리오 송종 차샤 차자 우웅아 뼈와 세테 고베 총기르키 용버 야보티 육샤네 바유토 차샤 주바 로용 다저 코라닉제 직감에베 쿠르송 로칸키 겐구와시도 교류여진 로베 팀도 젠디타 딱제 체바는 두주티야 고베 니레레가 조티지
1: ね、だ、もう、もう、もう、もう、だ、なびな。いっぱいに、だ、あ、どうじゅね、れだてべてるに、あまりくだ、ちゃらべだ。で、とね、ちょら、ん、じゃ、ちゃだろ。てね、なん、ろんどけたわてるんだ。てに、すろ、なんらちん。こうもじゅね、てに、これをざんだ、た、ん、ちゃてるだ、とべの。あれ。

법착배 포션티 민라 섬주세르 티링 콩키 비진의 페페 곤조 카시 남세 푸르치티 리게 속자 주십 제시유 탈로로 니슈잡게 레페 섬주르 쳔나 중뒤네 남세 수 찬론 총외 디게리 롱탕 숨키 자랑 지토 리게 속자 제라 융어 쳔부유 섬주니 지룬르 조와르 냠수 뇽와 칭겐키 칠레 유고 니셴바티리 민바 코란 남세 랑중 감기 뇽르 남장티 조건 니셴바식 인베 뇌네 콩게 요구아초 리게 속자라 뜻십 제바 티바마세 티신조 귀키 예수 곰시라 뇽르 제도 주바 강시 더도 요구와 세드 네메 코드 제바소 셰프수 켄용 주기유 첼로니 돈초 게르 콩라 섬주장 조바 챈탕 조와르 김기 용보조 축초교탕

낭심긴 담가시 퍼유도 로디 증숨 정괴 계함라 송경 제배 차샤 최숭리 정리 제발 경캔기 유태 진련 제시 도나콘조니 토간토하게 제발을 외쉬기 미부초리티 콘조 까제기 뮤즈도 버리리래 증숨 정괴 계감타 세소하긴 중자디 첩균을 송경 제탕 起命了。

0: Smalling is a good hamsa, Manas Yanga, Guze Tore Lisena, Sisuba, Hachanki Gabcho. Tingwanki Lisentina, Minang and Zunam Hinges Hoya, Major Konga Zonki, Hamta, Tanashi, Sunday Guze Hope, Pomsa Chapina, Sisink, Lovesu, I guess, Shapshi, Gujishi. Taking Lisena, Minna, Manzu Mutin and Nam Hinges Hoya, Major Konga Zonki, Miseki, Kijit and Debi, Sieshinta, Gorshik and Nantin Kaji, Gujishi.
1: Chesham
2: 창루다야요리 가시에 저번 강바다 되게 누나 제조님 배 지혜 좀 주인 나는 먼저 아무나다 다 보러 다 먼저 중요하이나 강바든 좀 통보자야 매번 냠도 오시 야구도 가게라 다 배서 좀 쉽지 차비야 매번 지금만 지혜 이날에 지금 야구지 마다 좀 보시 냠부를 지 강바든 좀 배 통보자야 매번 지 다구도 가게라 저거 저거 매번 서로
0: 다 난수 촉배 난로 차샤면은 그 미가 제재나
2: 我就给了当地姐姐的当年我住着给了你同意去做你呢我住着你的姐姐没有这么多人给了没有这么多人给了没有这么多人给了不就我有的那样我能够要不是的他的感觉总统们说给了给了提供安南住但是的收入差不多是的忙不提的当然就给了他们当过安住亚的我住着呢听不就差不多给了
0: 听不住差不多，那我就想个听不住差不多，你看这边，但是现在工作什么的装束把它清理了。嗯，那是，那是了咯。他那男子就能回来呀？这边那么说，国些人。哦，我弟弟老汉呢，就这边个了，我这边个。今年个没装个了，要买这个了。那是，咯咯咯。而且也都相对是嘛个，你怕像那路那些钱，相对是嘛忙些的，是但男子，差不多那大大看几天的嘛，贴补了是吧？哎，贴补那可以。
2: 可以，而且，那呀，叫听我说多，比方说，他大家我准能对咱们大男子写信啥的记呢？他大家跟我准那么能写写写呢？那做预给开具单，也没能再来几个开具的细节，对呀，写不给有了，是吧？你呢？他那些他大家给送的那些，那做新公布对咱们伊那里，留给对咱们伊那里，伢来些个那边托呢，开具就要送多，但是呢，特别想给推荐那路，开具那这些，那做伢都。 아자게 단동어 줘 나야기 세신대야지 세나다.

0: 먼저 라서 동기를 그 깜니베 고시를 던데서 직속을 뒤돌아다가 먼저 안녕부터 하죠. 야 다시 고시에서 조금 그 고시 던데서 근데 다 단다디 급시 왜 뒤주대 간서 고시 잡아 뒤돌아면 전두 던데 직속아 뒤두 아 다 간절라 보라 간서 좀 카만 저 던데게 다 좀 카만 저 던데 규제 속고 던데 가시 수도라 아 배차샹나 뒤롱 니모 다즈 어 던데 돌라 단남 규 간절라 보라 지속 간리 아 담에 리쇼르야 고시 속고 던데 초도 돌라 다 던데 넘제 숨주 소란 수도게라 사실 내가 가고 싶어 다 이내래 딱 아주 총매 차장로게 건들라고라 부다바다 제비 규림 스네레 아주 매주 징내기 캐주 스네레 진짜 지금 된제 안에 차가 안 당고 싶어서
1: 네슬레셀로 딱 단지 게나게 뭐 주나 비 규림 나로리아 나즈 진도 된제 지나 쇼는 되서 봐 징내 매주기 수규 징내 다는 신 경크 링내 소소 다 니구나 저게 지지 나제 슈도 좀 봐 나즈 범도 지 슈교 그 남스 또아 대야 차샤미는 야 두근기 나즈 남스 타만 자 겸로 대야 갑다시 해봐 남도아 다 대야 천도를 시켜
0: 다디 겸로게 갸다르데 갸나틴데 쓰르다 난도 메롱원에 차샤네데 슈엔카 숨츠쇼르 조공고 표데베 슈 단다 영리강에 잡이 영리강 슈엔스 이네 자슈르네 자슈르야 안 자게메 슈엔스 슈엔카 숨츠쇼르 다 슈엔한 도로 틴데 쿠즈요 갸다데 마 다저 나는데 안에 제단 공주레 담에 가려라고자 진행 차상은 오늘 이 슈샤리 표데베 슈엔자 마세 슈엔카 신베티게레 차상 이제 쿠즈요 나는 그 Tilai, tapi kalau dah sampai dah macam tu, sampai sana mana tu ni tu ni ni, kita dah
1: sampai. Oh, ah, mi kangge panjang nak lori, nam sampai dah sampai. Ah, di meja tu ni saya sampai sini, oh ya, lepas.
0: Cepat lah.
1: Less lah. Tapi tinggi nak nak tu nak jual nampai gurun nak lori, si si tu tu senyap je, dia tu sampai tu dia ya, si pun dia, kami tunggu tu ah. Di nak tu dia tu, aku jual nak ningkut le.
0: Less lah. Tapi mungkin saya sana tinggi sikit lah. Oh, si si tu nak buat saya mana? 어 고연본보 운반토의 땜지 어 드네 진파마 구절의 땜지 아 드네 밀미네 마용비 땜지 축으로 축내 마용바 어 다 드네지기 어 드네 치기 드네지 세샤라
1: 레스 다시는 참대야 이면의 게라가 문도 상부디게 상부 어느 중에 제 드네게 같이 스몰 행결 퓨지자 나서 냠도 매주게 고세대야 지스나

0: 创 C 塔街乡村振兴。
1: 미겔라 민든쇼
2: 스마링게 군캄사 라리앙 지게 롭센나 시제총 하장 갑총 레첸키 메첸나로 나나즈 모투 튠지 지린랴 친제 윤종루 용르 쳬부탕 쳬지 티당 제웨 지게 민치 칼히네 롭조스난투 Smalingge, tunji jilin na lo lia ciu da bopchu la sokwe zhenchung nyongru xia yuebu ma si, ndo rizaya dwa la. Rizaya dianzi jige to nengi na dengshan xiu shiba la. Da xia nang anas nyamdo rizaga tieto.

아제 세난다 데 감동시도 감동디 임바샤샤 오늘 너무 배사 사부시도 와야 감동디는 지게 돈에 다우수 쉬고 오래 나야 담비고 내시에나 컴보 칸의 신부 매도 밀 제브사 쉬어발 단도 지게 히는 오늘야 매도 기비교 셰유기리 스마링게 뒤즈 휴는 인치 안주 지리나로 태제 신나 망부터 저 해야지 시가 폐쇼

미 창문이 랑소수 디탕기 겐쿠와 앙탕부디인 타체는 강저체네 능력이 디탕라 긴송치고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둥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빠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

0: 자라. 어, 채녀가 대배.
1: 어, 인다.
0: 제가 갈 수 있어.
1: 배채신 여기.
0: 알. 얘기란 주. 방상리 안내 줄 하도가.
1: 다인 항상 민도가. 방장 모두 졸려내지. 콘존나라. 년다르지. 진리 모두 쓰르도가. 방유허 딱바 수용치 고유자.
0: 다도 스터디 메다 부투 윙기지.
1: 방유허다 링유 핑코스 대선타 니브리. 진짜 참여하다 요즈베. 용도가. 뭐라 방상내 윤고지. 육시야 마치.
0: 엄지린라. 면제 난가 대베.
2: 어어. 아장라코 대브라미도 다치라 침기.
0: 겐고 수고 당도 카비시도 근제스 뇽브레.
2: 나도 신다민도 예스마 대상 체제.
3: 미나 승부된 제 체제 갈래 하면 되게.
1: 뭐지?
0: 됐다.
1: 신아르스도 체자. 저
0: 조인다.
1: 어. 아이 주의.
0: 마 체녀가 주의.
1: 요.
0: 나 비켜 길게 같이 가.
4: 이마 되다. 아무나게 잡지. 장기 잡소사. 되다 하리니 수홈도 제도면 되게. 아무나 고소 야고 요마시. 장기 가족이게 생겨면 요시베.
0: 你 心
4: 开始不？听俺做农业咱吃不着，俺要做也还多。俺做农还要些啊？俺做农还要些？让大伯咱们这么着咱就吃去啊！让大夏天咱们别买菜，下山那么吃也得了，几个吃都。到底，个吃不用些些？今天俺那下山去，没春年忙过要的，爹咱们也不吃别啊。
0: 잡도게.
4: 잡윤 집지. 잔디. 잔게 팀은 나다. 러시아 잡도 쓰기도. 신의 러시아 보고 나다 잡이 요거 좀. 대양 세체 하려제야. 제마시.
0: 네든지 신유이베.
4: 아, 지 잔도다. 수수셰베게 제 제사샤. 미세야라. 보모 부제비나. 로숨 최게 절스기. 부챔드 레차네. 잔도도 최제 되샤. 빠르지게 제도. 미주단제. 무사 예고야 요즈베.
0: 咱们听这些苦民都，让来么到三面面吧。哪个听的？让个新个预备，让俺们那那边去了，你也得证明都批个证明都，淋雨拼的都让民都死个。夏天了，你淋淋来也去个，你也新给不这边。啊，对，到底下这些，上头的，民族大姐出海了些啊，对的。
4: 아무나 레라비 오마시라 샤한 레라비 오마시 참나레 노샤 모 아무나 다데 페조 선사 용무다 남에 팔라 클리 클리 시부지 샤한도다 디 가세야 아
0: 소리
4: 샌디 가세
0: 소
4: 샤한 예수다 아무나 메소리 소딘제시디 다바 투마시비야 에 고마주니에바
0: 칼라소아주기

0: 弟，看上你了，三位面交马上涨钱，不是？
1: 三位面交了。
0: 嘘。今晚让了媳妇歇会，我让你给些钱差不多，快点走，来不及了。
1: 卡电池捏住。
0: 大哥，
1: 可就是。
0: 叔叔，你还哪里哥？
1: 啊，是，莫拉的呢？怎么如果呢？这话是不是故意？
0: 是雪哥不是呗？
1: 给充气的，光给三娘妈是，光了光当当手。
2: 哼，杨家旁边亲人很热情啊。
1: 光给开零个人送给。
2: 哼，光给开零个人是。同道几斤？同道几斤？光给收了那个是呗？
1: 哦。光给金鱼是呗？我给苏云送给。
2: 俺们俩穷了，差一些都有在流动那个人送过多啊，他个啥不？
0: 很多年有门呗，
2: 谢谢。
1: 阿姆拉，还能挑战几个月的？第二年大姐前面，两家所住的屋里，第二。
3: 我走。王主，
4: 手机翻了，手机翻了，你看他打不上学去。俺做路路不口的，到时候再接的你去。
3: 我那是呗。
4: 对。
3: 俺听的。王子，对我那弄不成事，啊，你到时候去打是呗，谁打钱要嘛的。听说我那钱不见了的，啊，到底。
1: 小六。文忠，
3: 嗯，
1: 该来卡送啊，祝您巧些。今次俺最多水电是三百千土币呢，半个礼拜是够多水电土钱，三个妹妹，明天俺家做奖钱土是。地盘这话俺家说着的，水缸俺家说着，他能轮流给俺家说着我那钱呢，当啥去着的？
4: 是，
3: 嗯，局长先不放，出去放了，土里不拿。第一说过，俺最年把多，半个礼拜多水电是三百千土几个银。这下这下，天最前就红人了，年上去，今天今早吃个俺堂哥的这个银。啊！
4: 我进来掏钱呐，掏钱呐！
1: 跟着多，这里俺们现在连拉都贵啊！
3: 让先当了，大刘让开去的。俺这连根根都准备的，爹妈在，奴婢帮他洗头了吧？嗯。
1: 别讲啊，罗连吃过谁？
3: 奴婢都咋想不着的？
5: 杨叔不在，
6: 杨叔不在，
5: 杨叔不在，
6: 杨叔不
5: 在，
6: 今天杨叔不在。
3: 罗队长说，搁不久几个月，中仓总队长听孙伯公队协送，俺最近搁给开了个团结下的，七夕变装呢，穿不来变装了，不有主管的。听我俺最七夕变装哪个大县长，团结卡最前面的，群众卡最前面的，空政个古镇个组队的研究者。俺俺最连改中的这个的，菜来改不立住钱呢，常在了菜西要钱，哈巴东俺最多少种啥菜要买些，团结钱不停做，这月钱别再领个人，一年谈到用样么的话，中央给点兵南街，全用呢过一千呢，明年开来了国家党，今年开来党两多钱就要这些，等这钱兵呢俺做真最些才看地些啥不是吧？啊，县长，俺最看叫推不到推不起呢。就是这个空的切入当过给，就当我有给，本来多少我是三百七十切入当，配中国多少团结钱呢？团结在这代子也太结实。
1: 那你俺做团结多是没啥要事，他弄俺做每三多岁的团结，伢拉伢没特别要个啥不是？
3: 他个嘞，每三多岁的做老些困难，俺做还可以的，一年军金万块万个，两个的前途没送，谈到两个的错最两个人，啊，俺让我们过春节。三百钱给，趁这两个的也不行。嗯，
1: 文忠， 三百个，我这车这两个的车还是老有事，上了半年才有咋，何时对不对过？
5: 啊，这，啥老对不起的，他都不跟你干了，咋做过了不？爹妈说拿了油瓶要买了呗，你身边有个对人姐，来给拿了修啊，牛仔的根本就不行，新的如果是过去也松松，你来吧，都没接的。
1: 用啊，你让兄弟去做。
3: 罗丁说，俺做朋友和配件当过用了，都不少一百米，轻松的应该的。人家检查下头不搞的，啊，明山多少王爷跟孟德的，叫个国足主要的。俺检查这个人，罗丁下文中给，得准那个几个官都被赶起去。
4: 哦，杨总，
7: 杨总，
4: 杨总啊！
3: 罗丁放油后，得准新的官都是爷爷。今年人家，俺们来也不吃苦的，嗯。
4: 来，
3: 来，给你煮土水饺。你来先做把罗姐、罗三的，罗三啥时候呢？俺做天给钱，我做鬼爷。罗丁说：“你爹呢？今朝罗三个成都学鬼爷，咱们金山队军装备用不到，古树山当，今朝全都用不着。”
2: 就是着那啊，这个都给啊，
0: 这下这下要不是的。
8: 姐姐，还是新学着的啊？
2: 我是新学着些，
8: 我不让的，哪说？
2: 我那还是新学着。
8: 哦，六三等队俺们那个吃的菜多，吃的干不新学着些，让俺妈三明提点个干不阿的啊。
2: 哟，吃的干不你来买吧，俺们那个没吃的干不这人送么多个？俺们那这都给。
0: 我带杨过去查一下。
2: 呀，今年毕业还是有。
8: 有。阿姆老，这叫个天天给吃的干不阿爹乌啥？
2: 老给毛穷，所以说到。
8: 让我谈的啥着？
2: 没。
8: 啊，这四个多。
2: 喂喂喂，闺女，今年三阳干爹一杯。啊，叫个杨龙喝进来。六三十不早不说的，早不说话去的，头上牛面的。
8: 我。
2: 对的，可都俺谈了过些，都等等。
8: 我。
2: 马婆婆，阿妈饺子做了是的，行。
8: 用我哈锅做，
2: 哦。马婆婆，
8: 阿弟，你这一家，你这一
2: 家，我这
8: 阿弟二郎，
2: 谢谢。看来你还真有养老
8: 心。哦。
2: 养老可敬哎。
8: 哦，用。
2: 对的，啥主意的，早点说一下。嗯。第四面的，啥样的，怎么子样嘛的，要注意。
0: 嘿嘿嘿嘿嘿
2: 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
8: 嘿
9: 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
8: 嘿嘿嘿嘿嘿
2: 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
9: 嘿嘿嘿嘿嘿嘿
8: 嘿
9: 嘿嘿嘿嘿嘿嘿嘿嘿
0: 嘿嘿嘿嘿嘿
8: 爸了，就叫我你个啥子困鱼，对的，送人家多啊。
2: 也得人家有个
8: 鱼，
2: 也得人家，
8: 也得人家，也得人家鱼。
9: 你得，你看人这么多，看到俺们那个女的是个人这么要的，好过生呢？
8: 好过生。
9: 呀，你也今年看到你多对啊？
8: 别过啥不？
2: 别过啥不？
9: 呀，没事，这是有的。
8: 哦，都在那爸了。
9: 嗯，
2: 爸了，今年个别过的年轻也要的，老周亲戚的，接不接我们这个呗？何子怡，夏天，咱对不看也看不多啊。把那个别公司阿姨呢，通到老钟过去看死者。老钟牛没得，别死多没。
8: 阿姆老，看上俺老钟拿了猪头，看最年纪轻的老钟亲戚多，地窝了贴不点了，谁不晓得痛的？
2: 看子看子的，俺娘子俺娘子的，没得多过嘛的，先送啊。老钟牛没得，
8: 罢了。
9: 嗯。呀。外面帮忙的
8: 哦，
9: 票都给他给你的。结果几岁的话，上给俺们来了。老钟也不差伢个钱多啊，老钟的牛呢，这个是白死了的。一年都把牛少要买的，从今那年让牛少用都给。
8: 把那头钱呢？
9: 好呀。
5: 오지게다. 어, 부기네 약식이야. 엄마한테 잼스가 주시.
7: 됐어. 용아.
5: 아야 줘.
7: 어.
5: 잼스야.
7: 돌아 좀 맞아. 아, 뭐 줘.
5: 녀도 보세요.
7: 저거 제 먹어. 장도 보고 장난이야 던기. 라고 주시.
5: 아무나. 녀 라고 주지. 잘해 주고. 아.
7: 용아. 어디? 장마제로 주만에 또 수분교관 자모드와 랑범신주지모도 보기함기든지마 저버 신송해
10: 안주 또 수분교관을 마기부이 리빈지마다 민에 떡부기
4: 어찌 니에 범신부차제 미리 바우치니에 임자 제마니에 두주세제 명종소치니 랑보라라 원격달럽달럽고
7: 원 가르켜봐야 여제 니 범신모도 보기함기든지마 저버
4: 랑게하오금중에 범한탄다 로가시라 민도 아주 로고시를 당하고다.
7: 아지다 체리 계제 파소 유유마던다. 랑레가 치시규. 빨라갈 냥마다.
11: 아, 쇼원.
7: 야, 아저저도. 아, 야, 되다.
11: 대면 기치세제 남자 주인.
4: 아지, 아주 용변.
11: 아,
4: 되다. 되다.
11: 아, 대면 대면. 아, 윤석의 달륜난가. 안주 미장송. 안주 나는 님도 등기 있으기 용도게.
7: 용아
4: 용아.
7: 네 라이프를 최진이 주서 주고.
11: 아지 송마리 날 창고 유. 키나지 용의 지바. 小范, 管다 아자라 난 클라스가 쉬어.
7: Yes.
11: 나 주인다.
7: 용아
11: 유필이 랭게가 주게.
4: 용아 용아. 쇼스토.
11: 메.
7: 쟤는 라니엘 교아.
11: 용아.
4: 좋습니다.
11: 어. 유빈,
7: 어. 아, 저저도.
11: 원종다 보고 속고 봐요.
7: 원종도 체제 셔바녀와 친스.
11: 아, 윤허게 다리난가르. 만주 어 미장송님도 등이 있으기. 예, 쇼원다 라이프 랭게차. 캐랑스 수쇼 아.
7: 아, 지민왕 보셔다. 예, 보디니 초부시체. 아니, 캐랑스.
11: 아, 지 갈수기 아. 초부 연야치도 캐랑스 파쇼스기. 예, 갈린 제셔 아.
7: 영아, 예, 장사하실 저지체 봐.
11: 영아, 죽인다.
7: 어어.

0: Langkhor Tongwa Thang, Khala Sawa, Nyi Nyewe Gup, Bakbar Sezhu Langzi, Yufang Bakwa Zangsi Khang Du Pip Thang. Yufang Bakwa Zangsi Khang Ki, Rinpo Mebar, Nyam Lin Thang, Tsoda Nangcho, Lengshu Tuenpa Thang, Gangla Sezhu Langba, Bakbe Nyenze Thang, Lunjung Bakwa Pyu Nen, Sega Kheba Soki, Bakbe Netun Yuezi, Yufang Bakwa Zangsi Khang Du Pip Nen, Rimi Ngan, Nyam Lin Thang, Tsoda Nangcho, Yufang Bakwa Zangsi Khang Ki, Chile Mi Nen, Zub Dun Wo, Bang Nen Ju Dup Thang, Bakwa Zangsi Jiga Yuebe, Guni Pibar, Gosushu, Tanda Kabar Gemne, Wunga Chesi, Yufang Bakwa Zangsi Kanki, Chile Mine, Kiki Bakwar, Dagyon Chibe, Sigyon Longchu Cheshola, Riming Ang, Nyamlin Tang, Suda Nangcho, Bakbe Nyenze Tang, Lunjung Bakwa Pune, Sega Keba Soki, Bakbe Netun Yuzi, Yufang Bakwa Zangsi Kanto Pibne, Riming Ang, Nyamlin Tang, Suda Nangcho, Sane, Hasa Chongki, Nyangchen Lolam, Wada Ang Joksum, Luji Kabar, Lego Ye Guji, Chu Chi Sunga, Jig Jig Ye.
1: 로지파주의 열기 최고 탱지기 제주고로 니기 굽주 걸고 생지 로지파주의 뷰레 더베지 캄 양나 로지파주의 진서바 창진 셰브 노부 솜주 나기 뻘이 유베 품에 뒤동지 강대도 캠초 게데 탱지기 제주고로 나기 굽주 걷게 생지 로지파주의 뷰레 더베지 타 로지파주의 진서바 창진 셰브 노부 솜주 나기 뻘이 유베 품에 뒤동지 냠도 뷰주이 창볼라 세시 유베 뭘라 림나 뭘라 뷰주이
2: 二退期间你们操作起阿公和龙单位长修修罗家帕车你过去会的四图三退那么细期开去了命令随于了你过去女不养钱不点预备阿公堂你空可对群养参不去日子吧军点冲过所起对群养参不去体外你过堂龙过七九阳过图了苏波群起苏切列不行问头被马切我东阳干不行问头七六主队罗家帕车你过去会当不能堂 空气恐怖清除天里同面感心引了修明孙秀感应空没有恐怖糖不提下主要空得不来浪车文档热度吹空气恐怖神神自动给干草了秋年穷丢了苏瓦许泰迪熊七边他们三不尼七边刚不擦龙用为企图行就堂三杯切不应别七边更日擦龙给开就堂对年去归切约着当也不明白有上企图 泰迪兄七边他们天里阳性死我堂他们天里地不秀七位恐怖局对地形级别从来是容易出不错恐怖部队堂从亚界为个刚把超容易地叫起图贴住他们着银别他们着给他给级别生产米泰迪兄天那么给七不用出借七边推进了七不错推进这个用我堂地堂昂擦龙用为面对秀 他们恰起了锅儿给他们鼓起过过瘾了锅儿给他们给起他们恰起女呢恰起不给瘾
1: 罗家帕主日锅儿他们日锅儿他们

0: 아무라 나 튼지 시킨다 내급지랑 꿀에 가고 용구지 김자나로 부근이지 군이 수배가나 갸리게 부리 갸나다마나 어 송고사송 니고사니나
1: 러디비치 러디비치 원종
0: 러
1: 란치를 된자리 인지 섭서치 아 란난디 가다차리 회교 전에 용마다 고
0: 아무라 돌대브나 니 된자랑 동거샤쇼 계란 고수 두자나라
2: 차야
0: 알레
2: 차키야 지입자
0: 지샤
2: 너니가 양라 등기 쓰라치 양라 당이 좋다 장시
0: 아시 니 해보고 전부 채워줘
2: 야 철룸아
0: 철룸으로 자식아
2: 나가서야지
0: 나가서 된다 나가 아마
2: 응
0: 네급장 가래 가고 있는 것이다 내가 굳이 손장 실례가 망해 가라 나를 부근이를 심지에 세우지 가래 가고 있지
2: 让天人看见不见？俺认定这几个多呢，两下装马子，哪个也吃不得。
0: 俺还听这小伙子说，你那金山石头干了也不了。
2: 俺那吃面没事的。我呀，大舅。
0: 夏天，华文，把棉被盖了。听你给俺们那到莫拉卡了要钱呢，老钟要钱，家里没有啊，我送你。
3: 哦，可是我就哦，罢了，老钟是要买你们那了，
2: 子。老钟牛面是那边不？他都虐待是一边。
3: 巴拉跟学习哪说？巴拉，学习哪吧？
2: 巴拉跟看里面，眼看里面的，牛没个大，地牛家还叫着，空前不大，偏头嘛的，我穿那只没牛啊。
3: 我的巴拉，学习哪吧？
0: 王爷，俺们那个没得那么多，肯定是个啊。
3: 巴拉跟学习哪吧？
2: 夏天。
0: 对的，你我那不是看里面。卡天生念不消了吧？不，
3: 老，
0: 老钟你说，一年才给你开两股的。
3: 才给考着。
0: 老钟你别说过，老钟也不写。俺们那的莫那个，卡的念不消了的，先生。
3: 你还和老钟也和你是也给前面嘛子，俺们那的莫那个写了你个意，
2: 可写了他偷过的，还和是哎。
3: 啊，还和是。
0: 夏慧文，至少给卡的写说，咱该继续的。
3: 我老钟过瘾了没？
2: 全都是的。
0: 不过第一呢，老钟制作的，让你们都先这个着吧，何总哎。
3: 何总。
2: 王爷，大厅之前。
0: 用啊，先弄个竹影的。
2: 嗯嗯。
0: 呀，爸爸我去。
3: 爸拉票。
0: 呀，我去。看了你不了，俺们那的莫拉看了也不进你啊，何总哎。
3: 何总，爸拉票。
0: 王爷对啊。
2: 啷个收拾起来？
0: 哟。文卓，他这得准了呢。明天多送我一个连个鸡不长自己摘不是？第四季去了，嘎子吃不起的。你也怕多，上面吃吃又不够大。我这来偷点不呢？俺下文中给，明天多送我没土皮呢，粗罗用面。
4: 不是嘛，兄弟？明天多送点人不去，这些人用多钱不有账，嘴巴钱没土皮，刚刚忙不起的事，回去嘛学不起，等家里吃不起了。
0: 上什么这么些？俺娘用平时差不要了吧？嗯，抓到文卓。噶，也许你个我了古点了嘞，走，
4: 铁头。

0: 루틴 라키란 가르 꺼난도
1: 알레 나 루틴을 따 쉬고 삼주 루틴 피기 간 걸었는데 나다 쉬주다
0: 피기 미가 녀 차서
1: 녀 차서에
0: 알아
1: 쟤는 아 미지 된다 나디다 돌아 쉬기
0: 디리

0: 유빈 겨우야 불죠 치리 라고 침부 집으시 겨비 샤텐
1: 로
0: 겨우치 아무야 불치다 라고 침부 집으시 겨비 야 겨우야 로한다
1: 야 아무라 문나스 불이야 아무라
0: 쇼 저
1: 계속

0: 저 뭐 좀 제가 가져가.
1: 키스 소화 강의 체비나. 장게. 夏天永和的自转
0: 等到夏天给你做我们的鞋就是不过你做我们鞋就是你做我们卡人呢到我们欧方那个年阿姆拉那个面着阿姆拉顶着用的话我拿了可能打到去点年雨这就前头还拉不着准备阿张你用到哪了阿姆拉打到去都嗯呀这么用就好就好 용구마지 가져있나 랍자모친 몰라게 아라니를 깝겠는 거다 다 오늘 근처 제가 가지 종유매 예시 무슨
2: 아잘라 유피 유피! 유피!
0: 랑은 누나 같이 가요 봐! 여기서 많이 고!
2: 샤티, 나 우펑라이 몰라다 암라 과유
0: 랑은 누나 내게 얘들이 여기서 고! 많이 고!
2: 샤티! 샤티!
0: 여기서 고!
2: 샤티!
0: 많이 고!
2: 너희 같이 했어!
3: 샤티! 많이 고! 랑은 같이 가요 아! 우펑라이 진짜 신경 열어봐! 구이셔 켜는 민도
4: 阿米的阿米阿米的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阿米
3: 天堂的群居送葬和你哭嘛是让这不马萨啊我
2: 你也不过龙情嘛是啊在了雨平云这朵
3: 也不明度
2: 可是不是
3: 他让小跟阿不呢雨平让刚刚拦截的文中列大街压了古典于是他多看那些的登记你落不住给卡最天的天图压明度

0: 유빈 고 언제 중라시 잘라 나스타 가비 버다
1: 디디 유빈 디디 아
2: 야 야랑 다시 되고
1: 디디 야고 또 좀 마디 아 응어
3: 어야
1: 아야 야 기다 나랑 주 락부디 야 띠디 야 어디 샤 어야 디야 오제 샤 아

0: 자라 리스
1: 어 녀석 유빈 유빈 잔도다 디윤허가 잔을 디르베메리 야 도스돈다 메돈소나 은의 차주그리 야 동시 칼리뉴엔시 야 칼리뉴엔시에 도스돈다 카간도니 용두게
0: 아자라 니에다 주시대요
1: 아
0: Timothy Dissimula. You pee. Shang Yaka Shuichiagi, Yaseta Chingdui. The Wenjungi, Chingasan Suberta.
1: Wenjung?
0: Oh, Wenjuri.
1: Dungi.
0: Sibu Dongwa. Nya xie na le, tong tu xie xue er de. Ya, xie xue de. Ho, ya. Ya, da, nya xie duo su a. Ho, ya. Kli yi da.

0: 아토 몰라 아토 녀건 아토 몰라
1: 하제서 하제서 화이원
0: 아토 몰라
1: 아제
0: 아토 녀건
1: 아제
0: 아토
1: 이거 저체 아제
0: 아토 몰라 녀건 바가 추고 배줘
1: 몰라게 대원
0: 아토
1: 아제라 클리치 아 야 대고 다디 근저 체브제
0: 아제 아토 그 몰라 아토
1: 슬라 다디 근저 체브제 아 되다 야 몰라게 야겨 내 오게 간 돼 아 야 어야 대대 夏天 夏天 조마 봅시다 마 봅시다
2: 러서
0: 아토
1: 몰라게 민가게요 민가게요 아 알레 야 런시 야 런 오야 다 몰라게 민갈게요 아
0: 아저
1: 오야
0: 몰라 아저
1: 夏天
2: 로
1: 夏天
2: 로
1: 엄마 강배 같이 고이 거샤 몰라게 민갈치 장게 아무라 좀 아 근주 먼저 얼마다 아 과정에
2: 그래서 하고
1: 오야
0: 몰라 아저
1: 민갈치
0: 몰라 아저 몰라 아저
1: 저거 민갈리 그런 거
0: 몰라

0: 아자라.
1: 윤허 영배.
0: 어라.
2: 아주.
1: 아자라.
0: 이사주베.
1: 어.
0: 쇼게냐 유핑라 메디비. 아주게 칼라도 쓰셔. 상무대 계유다.
1: 아, 지. 네가 이리.
2: 대다다.
1: 계란님만 굳은 제소 주. 뭐네 켄자스 제송아. 숨부스스.
0: 아, 지. 잼나 마시. 메디 사도를 둔 거다. 야, 유핑 대다.
3: 진영아

0: 드링 야고시청 상마도 왔어.
1: 맞아라. 뭐 근데도.
0: 아. 당고 건다. 화원을 죽을 뻔했어.
1: 죽을 뻔했어라. 그 밥이 없지.
0: 강부지. 강배가 죽을 뻔했어. 네 맹가를 치위.
1: 어, 잡지리도.
0: 당고 쇼원게 매주체스. 답해지낭다 용음에. 쇼원게 네 미지게다도 용마리삼. 화원 뭐 랑나를 파 치친. 쇼원게 패지 냐로체고사.
2: 아자라. 딘데시 샤티앙 언저나르 퍼지냐. 리리쿠니 님도 랍자 주르바. 랍자 추 랍자 게시 뒤뜻데 요지. 랑게 신은 그제도.
1: 나선 자게메 저 잠수하자 여도.
0: 야후데 여리. 이네 자티엔스 예보디. 윤허러 어 토마 되부지 치기. 제자.
1: 아자라. 단도 보고 선자 기능 맛이 신의 자족수.
2: 당시 개요마지.
0: 제니용아, 네 개당가 친죠.
1: 레스.
3: 夏天, 夏天.
4: 뭐로?
0: 야, 겨우 치 대셔다.
4: 레스.
0: 대셔다.
1: 夏天.
4: 랑은 주나 가져가 용바.
0: 북디이나. 계속 그 뜻이에요. 90 켜는 민도.
1: 아자라. 기능 맛이. 녀라라. 쇼세케이다. 야, 클라사도.
4: 맞소매.
0: 야, 夏天, 대셔다. 뭐라게 랑 계제 시야유 용도게. 대셔. 쇼시. 야. 뜨다. 랑게 아무라 팅상 뇽데 요시. 뭐라 미지게 夏天의 다도체, 아무라의 다도체. 나 미지게 없어도 유미도. 제자장. 퍼즈 어울라 쿠니자 대가 치는 용부도게. 아.
4: 뭐고?
2: 夏天, 让俺们俩脚子查查钱生不得个，
4: 生个。
2: 钱的年拿了，不是多。听这钱的俺们俩个东西，脚个扯起，用不得个。
4: 嗯，钱的用啊。
0: 钱呢，让给凯林把这个人的我。
1: 嗯。到这是。
2: 好呀。
1: 到是呢。上个夏天拍这个啊，
2: 用啊，
1: 我听到两个状元，我
2: 用啊，让休息。
1: 我老舅啊死了的，
0: 给我安乐死，
4: 给我，
0: 谢谢。
1: 注意点了，
0: 牙齿爱迎合。
1: 谁弄我谁？
2: 我牙齿了，你鱼平了打起去，既然给夏天吃了毒素药啊，我到时你去注意。
0: 用啊，牙齿，莫那个吃了毒素药不吃过。

0: 암라히 나라니르 삼로돈스 가르송고하리
1: 암라게 소소 계시 툰도
0: 계시스 가져오리 툰도 가르제
1: 수수삼도 아 지다리샤 잔삼당마시 삼다미나 니름수부등시 잔유시 니에테도스데 뉴시
0: 계시 툰도

0: 이다. 에이.
1: 발라 경라. 발라 경라.
0: 여제대야. 나서 윤거다. 에이. 야. 라봉아저야. 뭐야? 巴拉去的，孙能知道这件事情？
2: 年轻朋友，年轻的爷，
0: 巴拉能知道这件事情？巴拉大姐，巴拉大姐什么事？啥事的？
3: 哦，罗瑞大姐。
0: 巴拉给能追明了，吃亏大姐啥？金，你走。

0: 공우 고시게인다. 주저 샤티엔라 지이체. 주무리리리 지유다. 리스 암라.
1: 몰라. 기란슈. 뭐가 보매.
0: 암라. 나도 상마지리체. 부월레유다.
1: 샤티엔 가보요지. 네가르디 샤티엔을 제기. 가리 증마르베.
2: 디그리 디그리 암라게 샤티엔을 참부체제 퇴바 디브리. 소아.
1: 쟤는 어쩜 좀만다. 하시시 좀 좀 말했어. 가사니 랑가레 세브리. 디긴 부인다.
3: 진짜 샤티엔 야지.
1: 교체 말지.
0: 단데키니니가 공룡 춘주 차지. 공해 고시게야 싱도와.
1: 저저 딜레 야지.
3: 怀文，咱们先给我们的米西吃不着，今晚呢，让米西来拼的。
4: 阿西小芳，就叫今天能用嘛的，就叫米也会要嘛的，前三名先给不得，米先给不呢，看你那三也不是通过的。哈哈，
5: 大钱的米西能没有？对对的，咱给你什么通过的？
4: 通过。哈哈哈哈哈，呀大招。
5: 不过的你呢？怀文，咱们碰上其他的啊？

0: 로딩소
1: 俺最低亏了，米提查还是有事。迪娜那家就送住，给远大，那最起码退了有事。同多家就送住，这桌的，给住苦主不来吃过事。团结来临安塘不来吃呢，家就吃住来面子。俺最谈的苦不及时还有事。你也行啊，究竟做卧底，给个多少作业就做图下，可做俺就冲跑不来。
0: 俺最低亏了，团结起来小事了的，开始团结团结不起来了，俺俺最理事起来了，一年老大才是牛牛了不？七老多少年这个嘛的？干脆吃得那少点钱，小心点改变才是老过的。团结嘛呢，群聚一点，开始俺俺做来些哪个头的？现在俺俺做些家伙些哪吃不的？
2: 对我有内助理，俺俺做给你个多少年的，七老多少年个旁边当的用过嘛的？
3: 年日完了，轻松卡通不马歇不歇，团圆托给，便宜点别吃都不吃，多少钱的生计？年点呢？做年点做，搞土马事，对年点做，大多要求事。来个去啊，休息去过这钱呢，工作单过去就是。做年做主，对年点做俺最要事，天天都一点一切求事。
0: 这些人也不多啊，你的记者是别接，连什么子你做的全部去给人哦。今天我吃下几个，第二月半那年，装队员吧，所以呢。
4: 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东，这边是
0: 나 콘서트상 뭐 최근 티그 독배 뭔가지지
1: 리스 달로 샤디 하지니 봐
2: 어 네 선배 천지기 라제 말레곤 슈제 좋아야러 척친 제는 삼치
1: 샤조니 배
2: 응 아세들 그 다른 텐데리 같은 도대 때는 메스데 아직 따라 합니다
1: 우다로 나주디 쿠리 니모 용시 로디게 나라 디쿠이라 강에 그제지네 제뉴어시 가당은 지모도 계세 제도다 가지 야란 최마진예베
2: 아시 다 님의 거티스 마슈다 최마스 가스리 니 강보디 디쿠이네 메 마슈베 아 마튼 도 데데는 니 소데 디쿠이 쇼바 메스 거 사르다
1: 디쿠이 미치도 망보 요시 수지게 디제 제니미도 장소데 자치 쉬르베
2: 아, 네. 아, 진짜 진짜 맛있다. 어, 윤호. 자기가 나한테 따라오지. 원해 된다는데.
1: 문의 중에 이비. 디쿠이라 지동 도와줘요, 마시비.
2: 나 디쿠이라 지동이요. 이내 보면 아 지동 장애도 그이. 나 단다 아치 요마르다. 나 따라오지.
1: 용아, 상중대위나 니가 도마시 상대 귀기 제부제인 세초시 그 뒤로 니 전에 你连累的让伢爹去。
2: 那个停车车上，也是的，他的情节作用最美。来卡车呢，得得不来这个的。
1: 大罗，呀，第八节有。
2: 孩子，让听的。
1: 上样啊，他妈听不懂粤语呗。要学就呢，恭喜。

0: 라이프 수치발라 되게 고소 당고 싫어 역시 장게 뉴스케 위에 봐 군유이베
1: 잘래 저와 유자 하고 말이 나와 조유기 말이 이내가 랑고로 와 내가 주유자 내다 잡다 녀코 얘가 주유 되게 생각 주도 숨부터 잘래 나지 쇼기라 빌레 씹시라미도
0: 수치발라게 대구제도 두레실 하나 역시 콘디 대차야 꿀에 가서다
1: 제
0: 공개 메시 땅탕 개커 미마제라 라선 남다시 나주르동 하체와 초네 니바드 공개 니 슈토 체우시
1: 유하로 대치 조지팔라 고스체 부소자 댄댄낭다 용마리
0: 아 대리 발제디네 조토 쇼시

0: 노대소 파흘리 띠르테주기 우지속배 니술대지 시지 저시주기 심주체부규 로드 방윤허 방허 띠르테주기 등의수지다 주자 직조능유 로드 방윤주기 내게 첩체니 방허 띠르테주기 규용과 내게 조용능그지 샤파 라게 직수다
1: 토마 시위 우디게 녜랴가 띵조다 이지나바 토제나 수비 수치팔라 레슈나베거라 방허 대된주라 레게 전부 표요시 고게 나존이 티제 루누 도즈리 리게 듄체레 토요시 제리나 녜 수치팔라 기레게 닝도 균진체니 르뉴 유구된제 전주게 제베는게 준투치기 저와 상매 삼자 망스되제 갸교나로
0: 小法 大家这里让自己这一影, 我很多心情那从的雨,你也是这里主意的。
1: 乌吉拉托在哪?
2: 乌吉拉可以陪我。
0: 哦。 大家也没有,其实没有从走。
1: yes, 乌吉拉托在哪?
2: 就这方了。

0: ཚང ནང ཚོ སོང ཚང གོར ཅེ ཤེ མེ ད ཤམ ལེ ཡིན ཉེ དེ དུན ཅུལ ཐེབ གང ངེ དེ ཤེ ཡིན ང ཚོ ཐང དུ ཆོམ ལུ ཡོར ཅེ ལ ངོ དུན ཆེ ཚབ ཤེ ཡིན མ ངུ དང མེ ཚ དུན གེ ད ཅིན ཚོ ཆེ ཁོར གུ ཆེ ཐུ ཡོ མ ཤེ མ ངུ དེ ཉུ ཉུ མ ཅེ ལ ངུ ག ནེ ངུ བུ ཡོ མི དུ ནུ སེ ལེ གང ངེ ཡོ ཤེ ཆེ ཚང ང ན སུ སུ ཐབ ཤེ དང གུར ཤ ཚང མེ སུ སུ སམ ཆ ཤེ ད
1: ངུ ག ནེ ངུ ཡོ མེ ན ཉེ གེ ག སམ ཆ ཆེ ན 여기 들고 총 뒤서 홍의도 세야로스나 이내 계획이 터주여리 탑시디 용구 유매 정말 삼로스다로
0: 나선 뒤치 나주 뒤구 여기 레수 상무 구이로 체제 지조제와 배제다니 뷰지다네 무이하는 그제도 나주 마츠 뒤지 지마 깊사 조수나 총례 계획에 터제로이
1: 레집 중의 뒤제 야부디 예시실 갸르비노 야와유
2: 제조제
3: 看点类似的做，那些热锅嘛是啦，吃起我也热锅嘛是，炒下来刚刚好的，麻子肯定多嘞。
4: 现在
5: 现在多啊，
6: 现在多啊，
4: 嗯，
6: 就是，
4: 行行行。

0: 최저의 카시지 레액치기 됐어. 또 얼마 세체 추에 모둠체 같이 유아. 야, 쏟아.
1: 디린 주의 나라 총도 초지. 나 네가 지 디린 주의 대접 주장 고사 제주. 긴지 집시라도 와.
0: 가리 긴지.
1: 단대 대든 주의 네가 지 멍을 강에 채샤. 네 템버카 구지되게 비구시니 카스카라 무야가 주로 슬라비.
0: 킨즈 레군 침부 딘제. 무이 등거 요 마리세.
1: 레군 침보레 대군 챔벌 강에 열다. 먼저 도수도 세사지디. 도수 송조 막무 요시라. 퇴보 막무 요시. 도수 돈지 되바. 돈이 조배 궁귀 보기. 금세 하세야. 손토 요마시. 대군 챔부디 제지. 군디 능시 코르규 챵시. 라지 제베 마세. 소부소리 또 사오셔. 무다스 막무지. 이네 용법스 요마시
0: 야면에 녀묘청조 로제 수지라르 럭부치로 스지럭바 아
1: 아주 대든주 내든디 묘청조 럭부치 투마시 탄데 대든주게 좀르 컨데스 야게 다메다 피게 컨데스 다고 메라 삼다오시
0: 야면나 보라게 나 샤베 갈르디 랑게 편토 두게 직디
1: 보라게 샤베 갈디 누비케 퉁마시 디마세 보라게 잔 샤베 잘라디 자침 소자 나 쥐냐 자야 호제 제고르다
2: 안나
1: 암라
2: 키라니 쳔길 마니 앱체 가르시에 그유
1: 암라 키란 돈도 마셈제 데비다 또 슈나다
2: 윤허 강에 가지 체죠. 아메 접부 체고.
1: 김민도.
0: 암라 콘즈 레고르 마즈 쿠규 체모토브체 또 율메르다. 라지 제통 민도사 돈도 트레기.
1: 암라 가시야.
2: 어찌. 슝고 튼다 힘시. 슝고 튼다 이노 뭐니 팬케 토마시. 고지 중에 심제체. 고지 토르 심내시라 요시. 내주 된주 람산 타취야 딘제 멤바 단유 선이시에 쇼스고 최모두베 장고다 세모두베 강에 요마시 단유 나츠뉴
1: 나츠궁에 쇠나
2: 어어 되다 교스 토부동라
0: 람다 동그지
2: 정그지
1: 나츠나라
2: 어어
0: 암라 키라이 나츠심
2: 용아
0: 교스 토부동

0: 대당 레뉴비 초와 기당
1: 진이 서구 네폭 러브유 진이 서구니 미탐제 당 파니부유 서동 로튼 류종 외참 장아 라토낭 로튼 맨주 진이 서구 룽은진 양타 제디 대당당 마왕발 송종창

0: 장기님 다르시 게임게제 되기 맞는 칼레르시 크기 칠레 잠차연 스베기 부주기
1: 이어어
2: 쇼시 얘니 동출제 키라니 구대이
3: 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2: 도쿠급도
1: 헤가부
2: 떡야스 저기니 도나르 참시 교스 독지도 교스 쇼께 정신치 쇼께 쇼께 독지도 독지도 독지도 야 가르쳐버려 더 그거부터 야야 아직 도스마도 참스 아직 도스지 도스 도스 정도대 롱대대 제 요리 성부빈도 퍼마저 얘를 놓치스 이거 말이 뒷니에 대부리다 장자 잘 가르치고요
3: 나 개개부이 저한테 님바 님자 샤샤 사마 고야 여마리 님바 마이나 사바 용야 여마리
2: 有아, 장수 디시 부시 자유다. 장수 디시 부시 자유. 디네 비니소 인지 시가 비쇼.
0: 저기 캐시 서기. 영아, 재능은 니죠.
2: 야, 허시. 도스네 니.
4: 오, 나고 나고.
0: 나고. 나고 선디 투기. 이네. 워리. 나라 캐시 멍구 요리. 너니 나서 하죠.
1: 영아.
2: 가리 안에 고다.
5: 야. 진짜 선생님 좋아도 돼.
2: 아, 개고요. 나마가. 나마가 다시. 아, 진짜. 이거. 야. 그럼 가르치게 봐.
6: 또 그게 제 관다 할 음식 매매.
2: 이거 말이 이게 말이. 뒤탄대 장선 몇 정도 얼베.
6: 벗이야.
0: 老公家孩子，我送到这儿。这个是母牛的亏血没得钱呢，今老子就不记得了。啊！你，这卡车皮呢？呀，阿姐，江家铁路呀。 캐스 대회
1: 빨라 호텔로나
0: 아이 어찌 내 집 간 라비나 저도 간 디제 수시야 다 채나 장교다 대로군이 저리기 뉴부터 지치시야 용마리 아군이 격파 조이
1: 아무라
0: 经主，俺们两个月起了主意。
1: 俺主意。
0: 经主看了女儿、啊，哪里有我姐爹？俺们姑啊。
6: 今天算不得是鬼天气，看出苍门好多鸟在数。
2: 修为能不得这样子，龙强马热。
6: 修为能不得过了先把控制死你，可算将军东家兄弟们进了。
2: 对不起。
3: 伢讲的全是人瞎，
2: 就是现在天天刚做着念功呗。
3: 听听这话，念功大学家怎么啥？
4: 可是叫人有啥鱼的？
6: 今天杨俺做前面学姐，
2: 阿弟妈说，将军可怕了，七比一呢。
6: 听不见你是对我们前年营主，今晚俺做前面学呢，俺所等所讨出一应。
2: 是，我这啊。让了可对于呢，况是涂鸦可是啊。你让将军看中这件，免去愁愁。
6: 组长，让我们今天将马的毛不尼先脱棉的关。
3: 他的，俺这新毛多的，俺做军大面上穿不的。组长给新毛多的看了穿不呢？
2: 阿叔。
7: 地震我擦了，江马的毛不你也是用土个没动，过能俺卷堂看看去要嘛是呗？俺这个一场钱心脏给绝不起瘾，兄弟他爸，俺那不昂堂过大一岁昂堂过瑞岁昂堂过瘾，差不多劝你学牛没？我前途怕被卷堂越上，心内连开都把打不起。他何人？你也略懂前年有个嘛事，看他你变成前辈呢，连个点点都不是。没藏吗？如此。
3: 你放学组长，看把招呼的。
7: 哼，江马的么不你身挂多高穷？
6: 我能跟这子怎么着？
7: 地得路力大，特巨的顶住的。我那让给三路看开去嘛，打不打？下去看开去嘛，背吧。姑娘，广场里用药，古代念一杯。
1: 现在念书。
7: 老子，我那来就嘛。
0: 叫我江家大铁路困难略行。
7: 哟，俺做杨江家大铁路行就没穷啊！其他嘴挂了，江家大铁路行买吧？啊，
8: 行买。
0: 俺以前没多，现在哪件难不多哎？
8: 俺做江家大铁路行买了，俺做，
7: 那你们都吃年药了呗？这是哪天准备的？可真巧了！
0: 我记得国舅殿下，我主意。阿姐。
7: 大爹来查查，看哪去三姐去那养活养人。
3: 组长，现在俺最宅住些，住最巧了呗。
7: 上去上去，谁管住？
0: 那再给你吹吹了，可真有土质。阿姐。
1: 阿姐，
0: 救救！咱俩是把妖精喊起来。
7: 嘿嘿，闯不出去那种啊，得不压死。
0: 你还不乐意？
7: 让个破了，面前破也生不多呢，狼山广大学习。姑娘心里想多久？你还经历个想吃什么嗦？喂。
3: 阿姨。
7: 让坐一把，叫我顶这钱不是呗？
3: 阿姨，
7: 我进去牛门是老不一吧？坐一把，
3: 你见我求没得贵，你先看了，我让你通着一把。
7: 我看不牛门，
3: 看吧嘛呀，我赔上瘾。
7: 让这东啊，卡先生，
9: 将军什么多少？你打卡吧，将军，好的是一位。
3: 你让了卡吧，将军，咱们到荆州，你那块有啥呀瘾？
7: 儿子，姑娘，我那心多穷哎，让穷谁穷啊？
3: 一切也买不着。这是你学的？
1: 咋个学是那个小呗？
7: 儿子，我那里下都和你乐死，
3: 让个人生的乐活着呗啊！嘿，西边那玉帝，他都让了狗吃，张家那不上吃

0: 야구치소식나강도가지
1: 고모송아나잘하고있
2: 네래고와고와고니도스마샤대장안주대야타망견시에고와르바단다키낭인든처비아디도스때도강수자타망태생연수시도와에데다다켠데야마소
3: 예지나나주기타망니견시어르바디계속독도지시에나직두승
2: 다전상만원수념도라계속독도지가네타망니견데근데유명세브지럽토도가처대땡이나르바
4: 제니솜그죠
5: 타마카칸키랭니게데타초시
6: 타마카칸키能力低级教师，
5: 他妈卡卡卡卡，
6: 滚起厕所露西！
2: 哎呀，过来个人家都是，
7: 现在就是给了。
2: 我呀，这个就是，看上谁难的？过来个是来学的学的。
0: 我老子去，
8: 我。哎，要不是不我，
0: 不是。
9: 闲了老板看月呢，让你准备三皮骨。
10: 听到的可乐的人，昔日阅读者终于将不是因，全部以所连贯的随手进行，特同昔日的云将的着著官队为严谨木差的苦弱，全部想象都有，他们俩假作了对着，舍不脱了长儿去为苦的人。穷如王位厕所的娘性格，老于苏家的那么激烈的托年，色系地图这晚真不拉起，让那今晚也是我拉起。你个的所谓闽南的苏家他们家人穷看的重心，咱不送给国公的一年七月三过了那准备，我咋的也不拉起。
11: 年少的女子，走林样子的漂白暖暖，喝着洋茶的他在玻璃地上。
12: 狼火动物汤，卡拉萨瓦，你认为个八卦的蛇柱狼子，预防八卦脏水坑的皮汤，预防八卦脏水坑起，日本面包娘们连汤吃到囊去，冷血汤不汤，干辣蛇柱狼吧，八卦年菜汤。轮中八卦片年三个开发所及八卦年段预测预防八卦脏水坑的片年人民啊娘们连汤吃到囊去预防八卦脏水坑及七来明年做平和帮年聚的盘八卦脏水几个预备过年配巴了各所修谈到卡巴的今年我用啊切子预防八卦脏水坑及七来明年可以八卦大江区别是江龙就结束了人民啊娘们连汤吃到囊去八卦年在汤轮中八卦片年三个开发所及八卦年段预测预防八卦脏水坑的片年人民啊娘们连汤吃到囊去三年哈萨创建娘镇罗兰国大安教松录制卡巴尔两个月估计初期松啊积极给
13: 新的女刚平均年龄女刚及女兵发展国的统计了年冬的地点平均的年度比较脱位比较脱位不均中国新的女刚很重严了女的
14: 爸爸不给的清晨马里面了
15: 啊不过没的十个月
14: 清晨马里面了啊
15: 这边没的十个月
16: 看着年龄卡巴东大你不得参照中国古镇的卡巴东大萨瓦 AI 卡巴东大体外我做的事
17: 我咋不得我呢现在面这个不一样多啊你就这样我媳妇养过养就住的呢要得不连我爹当初爱哄我的花不钱不送账刚把那几个汤刚别说的证明那照顾很巧的啊
18: 那我问你谁不明白呢躺着起那我死住了吗那我问你谁明白呢几大起那我问吧那我问吧爹不明白说给玉秀娘子能中起明白那位年对他去结果机真输糖了皮蛋那我问吧那无者吧能速动我的出狼吧那位你在做预计真输糖那位地糖地念了皮蛋我一路所见看见这就把作物纪念踏上给些这种运营
19: 개개비르부터는 산에 하수정기 링고샬람 파고 송종기님 가방자 레고제 구지 주지응아 안이추
20: 흥고 쩌다 다르스나 강바 군마다가
21: 상고 대부유봐 달래 막아봐 문나 마셔봐 흥고 대당 소외 견고 흥고디 그랑 토로 대부채 쓰이나시
22: 나비년이네 링고 당쟁고 헌고디 표현에 야고 싶지도 링고 당쟁고 헌고디 견고기 대단라 숨겨 두고도 와
23: 링크당 말고 대단한 링크당 다리 주지 좋은 시리 나가 좋은 롱중기 있죠 산용장당 실지용장 와지용장 나고 주리당 쇼고시 농창수 모세당 신도 망성 최고 샤당 차샤 공아 야시소 원상 최고 오모당 세미리 주지 신도소
24: 루트윈키 사자주님의 대단히 좋아 여러분
25: 마셔车
26: 不 라고주 칼라스 自己야 不 가봐 마셔 다 칼라인다 不 꾸지꾸지 칼라디니라 쏘다 둔둔 아멘 가봐 줘
27: 물레즈 지지주다
26: 干哪呀什么事都出口入强子切产呢他们老了周围就我就过去到我的职的学校里来点名单学校里的职杀到阿美卡巴亚打卡巴出去呀的恩也讲进去打卡巴出去是恩什么了哪里打卡拉卡里面去阿美卡巴这样
28: 这不打阿美卡里面去打这卡巴入局面点目一普子的妹子 追求男。

0: 接近所具切身了，持续切这个念书。接近他，陈龙欧阳天刚给主任欧阳选拔王红祥去那位，看来给判断接近所具切身了所具切嘴给念书。袁书红去那位，我看立即德国托他们接近所具切身所具切嘴给念书。从兵去那位，去接近所具切身所具切嘴给念书接三不接。 给自己看起，小龙准备点将接近所具切身了，持续切割全国恐怖区域。给自己看起，我就想，陈真部部长贺荣给贴贴三线闹热，给个德西欧阳天刚给，检查筹备如送国别接近切身了，持续切割全国恐怖区域。给个德西欧阳天刚给主任刘金国义贴贴三线闹热。 给自己看起，我就想，七七八八站选拔，换成引起中华密码，集团给个他，换个人，趁机随意了，出席前个，悄悄能够全国三线恐怖事业者，给个批准两岗给主任选拔，王昌林去，第六村，赶忙编交他，接着批给七个拉大七组给念书准备人，六四八八站选拔，林子昌去，卡索索。 第六村，我们在拉达七村给念书他，俺当革命女三个了，师兄给我们托他们七村给念书准备人。从头，给有迷茫推测，那边我有天刚给主任我有选拔，给我天刚我们在两天天刚给主任徐红才给那位，俺当革命女三个了，师兄给我们托他们七村给德国德西切这个念书三不人。给自己看看我就行，人类他有个不不长。 孙一来也，人类团在他，学习不在广东东区念书这么他，新来他，长沙北部站选拔马尔丹莫格言，为追赶追给出门站点到东区他，长沙巧阳连他也用脚固定东区给念书这么着，从头到，给有迷茫推测，永天刚给推命托单西西欧阳天刚给，主任欧阳杨小超也，推命卡机给推命托单了，西街切这个念书三不着。
1: 从头到，特种跨年国定期，七十了出席闹热。随着各区委监狱人员刚去，从头听交接吧。基层中央人民群众边检图告诉不谈，满足跟送他来就去就去了当年，满用推门就就用就了工地当个设备，绝对做了命令，司令出门闹事。中国中央七十局的军令委员，沿用四周的主席王沪宁，各组创作了批评批。中国中央七十局的军令委员。 也是接抗起司令宣布合理分期，电讯打了从头拖，认真闹事。抗起，满足跟送他来就去就去了当地，满用推磨，就去用就了工地当局天哪位，直接书记习近平给各国开展的公关，老将他拉得了也不切脱。当给革命守备，中仓总出租停西北拖给国际谈，我就爱吃个真正巧用的团结七八谈，满足来团去团个浪子了，等在阳台切个不嘛塞，来修补的。 当眼看，观众们没有团长，制作跟送马拉军车所用的车有天呢，满足两根做卡团队的缺位呀，结果写什么事？中共中央七十局的军令委员沿用四周的主席宣布，时代风起，各组创作早就能够，满用推门九九幺五，每在超速空的电波标记天，我就爱人给编出了他制作批件东西天段边，接浪子音。
2: 随着军令委员林刚去昆明用去，习近平的推特上边中国科技电别技术人员提供吧，组织都签订。当给革命守备中，仓总出租停西北拖给国际拉达的年年七八天，建筑团队的前边，七十几根这三八天，六九一文跟三八修起了断轨了。我就爱人，满足跟送他，六九七九七六当年，满用推门九九用九了，工地当局借用给七个月他，特别给了密码。 密码电话的响呢？罗北传讯和他签订，中国陆基停留间了工地动迁，罗里他都是技术部门协商事。我组从头拖，沿用四周期记录年度二十六日，罗队的来电被最高的期，沿用四周期主席从头念出三八天，沿用四周期主席宣布他重启执教，王东峰所以只有那段过了三线他念出专业事。
0: 给个物质学问很正气，其实你说俺你北京土，家给给个定向路子，中国他家他怎么两天给家个的巧给，没事过错，到晚上他见着闹热，很正气，第二身边老年人，就是习近平他，是论莫的娃儿，茶山他，天津土建筑挺热闹的，中国他家个主要十多冬秋天，天气开晴穷的，给个你别着啊，那是他十多冬晚，冷不透，吹得难远。 中国谈家安尼
1: 新伦某地内中国网给这网通勤能够原来中国特别拉起批给中间了自从千不能的原民博网学他批给教学给编教底下千不你一边我呢加拿大中国娘们来天陆剧中心就苦格上不拆一边加拿大中国娘们来天陆剧中心就苦格上不拆一边加拿大中国娘们来天陆剧中心就苦格上不拆一边加拿大中国娘们来天陆剧中心就苦格上不拆一边加拿大中国娘们来天陆剧中心就苦格上不拆一边加拿大中国娘们来天陆剧中心就苦格上不拆一边加拿大中国娘们来天陆剧中心就苦格上不拆一边加拿大中国娘们来天陆剧中心就苦格上不拆一边加拿大中国娘们来天陆剧中心就苦格上不拆一边加拿大中国娘们来天陆剧中心就苦格上不拆一边加拿大中国娘们来天陆剧中心就苦格上不拆一边加拿大中国娘们来天陆剧中心就苦格上 Tanda, yeyong ki rika ki juri chongye le chebi, chwa chuan chi godong nyo simba ta, chomze kuryong dian xing, byuze ta, rinkong dianbo yubshi. Sargui ba, xingdui ta nyam tu, shandong tai an chongye le ki zuigang xing na yuwa ta, nigar ni, ngigor ki xingdui cu, yeru chongse ne kejian xing yubshi. Dilu, ne tere chapa pa mawe, sardu duwe, choro, xazen chung chizam yuwa ti, tegara zuinyar chagyuru chambu me. 신비의 샘제 집에 내놓는 명례 주리 유럽 지겐기 추조의 니시진 소감 동외 내는 주비시 주리 소감 추고로 낭룩지 추조의 니네 숨파르링 소감 타 템부 제지 레림 제마라 교육이시 정매 통세 따라 소감 주제기 최수 전다지기 바티 소감 단 사로베 주리 대가라 주가낭 오기시 타이안 총계라 거요 주리 첩소 주간기 도담바 왕루이 샤젠체웨 주리 소감 당차르지 샤젠타 뷰제니가라 체단 투마 용의 유제 솜시 셴야 싱버르 주리 총교로 데드 준치 서그카기 차동아도 타 세용의 수십제 주는 예세 소기 데데 체답티 뉴주기 규리 명라 케바체유 싱베 주리 총미도 베 심제 메바 소치 기금 주리 타 원소 처조 주기 무티 시주 비주 예부 체디 뉴주 진고 마쉐 름루키 타조로 네피 스웨네 좀제 응원바 된도 다유 단다 주리 퉁규 조유 스괴키 즈간타 멍은 응원주제 트리 앙서 체스니 싱베 주리 떠바라 응원마를 내주 유바타 진공 템포 코바 좀로 템포 용원제 게렌 체유시 짐준 긴진비 정시 서주를 신은 니르 다와 탐보네 듄베 바라 란제기 준지 긴진 벤주로 지용 코류 템포 총마타 민제조 균류 판년 총유 공생 망부시기 구지오 예용기 쿠곤 주요비 민한 종원 치제 미린 통주로 숨게 고주 고든 타 치고돈 스마티 퇴수벌의 계절의 고르차기에 바로 왔다. 레니 전신기 소전 치제 전 통주로 숨게 니스고 타 치된돈 스마티 퇴수벌의 계절 니사기에 바로 유시. 인들의 순토 게난기 조금만 무시기 치조뇨종기 출람 사바뒤티 랑게기 치조뇨종기 긴전태기 그리고 첨부 간유진 다와 텅부네 듄베 파라 게용기 주게 원소 동전 치제 전 통주로 계단 주민 같아 치 총동 스마티 튜소물레 계지직 차숨 파르웨낭 치조 뇨종기 동전 치제 튜소물레 계지 숨사 초 파르휴 지는 텅부네 듄베 파라 랑예키 짐주기 텐자 규노르라 멍고 통주로 치지 계동 계단 급증 아니 단네 제주 그 숨기 추도 견전 주람타 신장 도쿠이 뉴주 슝람 다련 진州 이 계제 남당기 초류 짐주 디네소 존내 남장 카지 강교 주시 없이
0: 디르 천토 란게키 지베 청시 관이타 냠주 지교 꾸디 교고 당디 꾸주 유능태 청시 코든 지교 명례 뷰타 청시 레제 망보로 튕긴 강리 제교 꾸디 당 유지 롱로 남장 직교 라다 지베 튕점소 산동키 감세 롱로 라웨 롱로 추고 주장 산년 제디 롱슈 뉴베 다제 칸기 사제 딤교 차고 제신 유지 원체 대자 타 천안 김베 체진 수비 지베 청시 카지 태간 냠주 치답 제유 디로 랑게기 청시 딘자 계송 치베 라제 사베 차다 치네 릭투 튕교 제교로 꾸디 뉴부다네 칠레 젠기 돕슈르 디네 청시 제교 제교로 꾸디 당 유지 청시 제교 기 라제 치모와 스롱 텐기 라제 기 체답 디네 리기타 리미 前天前, 철金车金僧素借切地, 同面级别城市顶架塔, 陆顿给城市天在塔, 协助给我前年, 居度给, 城市与能前起处, 规矩起居得地用切语, 及送人。 明年盘给个母年那么是是不是他真追跟着面具地堂送却不忙不谈着我预备即便城市卡给的恩主规矩与能天国一年就脱不切预备提档切记参不他列日民政委城市嘎给列车预计这局错到主能通出过他昨天秋节送参不就他怎么给即便城市即够给推你局即对脱预备早晨出现给年本周配播音俺村这个期推理局内出现了确定特约金确个推荐他出现给特色所写到其确个日子送不进城市年度前面困得表示着心于不他明儿给用其实际间期四段城市年度的那个三年卡个参不卡了城市厅长同居了俺都俺表年度前于不进给个城市局城市厅公司司长张万琪列亲南区级别城市天空三边塔撇去其旧的规定定色当地制作给偏债切我塔天列规定留不切我密对缺点切我借给规矩与能卡进对旧的规定当地人堂头为城市制作决定塔天列撇业主旧的天津家内忙了偏不铁外切我托不切给银行送不进给四级的卡三九兄弟看起这次你是按您错别三九整张从地图从顿部中国业绩马教牛从我这传媒个你是在处吧今天国别次给你就是您牌福建厦门土你给你们他他的车震雷霆卡差催不穷于经过这闹事我这闹事呢他牌给客户谈四个月给的你是在送给推门从吧马教牛从我这传媒拿手绢掏过钱于不他给客户谈四个月出去也这么看做鱼了芬兰他说的二十米不准大给客户给监控着听的马教牛从我这传媒提中国马教他中国马教给其马教界悄悄我送了命令给他们周围公司玩的兄弟他给他们周围马教推步正常程度听给他扩张这推给给其年龄吹多少这个马赛即便听在他七年马教给年数忙大计用这个他米特人类他军队天用起七年卡机给完全了在他不理那么长卡机年纪变这个音质我在前段可以给解决他从手里供给长波能力的得不落破局音质三个月给客人在谈早当九年写到前面行了你问人哪让给你给客机灵给做前面人穷松用前面给马拉准有了就有你规定到他听客看他为给客机灵马拉给比赛他对他我有这个长波你个判断穷于以前海南去车规车就忙为那才给给客机灵八万零日月期扎崩人破对前年做了列团片拿出他点转来了是不是前行约不他日你我所见起扎崩人破对前年他都随便列团他去抢劫列团片是否拖在命出今年切断牌给扎崩人破对前年作为亏空了卡托他点转来送去说给准的军点给送给他健康两座所七个月海南去车轨车就忙为那贼去给个麒麟去张崩人得是千灵来团吧周兆利益张崩人给他爸爹呢谁的催我说体外要不起都不愿意送不人听个看他们给个麒麟呢与不团队呢健康马拉给二月那么他恰恰人心巧用呢立足七星月给个麒麟去健康马拉给不再透露动物谈切记对那五日日错去长波呀军队判断着行越近最长波吃短拉爬忙的起不他日记抢下大一个长波体吉林准备退归你说这对呢对着对你爬爬我他日记抢下十一个长波是不是十年呢假的就不是爬爬我们些五一日物七个日别说我有人三不忙不行写到头月中国车里罗布林给各吉林新秀看给院长选拔徐卫华也给个今年送给两座七班作为人群拉出去个音乐开班前给打动他切得拉大钱呢健康马拉送给两座七班不再拖了他女不切着着痛呢对他为这个日错给个东西偏不愉悦送不着而这一诺斯部长白三提议这次你是新年而这替您来送一张了边角铁床面开干的酒局刚动车的沙巴拉达车局开闸车局而这替您来送一张给边角了刚动车局铁可住坦诚经听过四日出住拉在这开过我的开局局白三铁刚动铁达车对你一张是兄弟边角说着用什么也不说去引起谢局局 이란키 치트유 구체기 루치유 모허베르기 지지니슈 신인기 공모 어지 징나라 이란키 고고르미시

0: 로제 파주 열기 최고 팅지기 제주 거로 니기 고주 거로 심지 로제 파주 뷰레 더베지 캄 양나 로제 파주 진짜 봐 창전 셰바 노부 솜주 라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강대도 템초 게데 팅지기 제주 거로 나기 고주 거게 심지 로제 파주 뷰레 더베지 타 로제 파주 진짜 봐 창전 셰바 노부 솜주 라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냠도 비교 이 창볼라 세시 유베 므라 린나 므라 비교 이
1: Yartuki Yang, Nime Tawachi, Nagung Hulung Dangwe, Chang Shushu, Logi Patri, Nigo Chiqui, Subtu, Satu Namshiki, Ketulamine, Suyula, Nigoki, Nubiang, Champion Yube, Nagung Tang, Nikon Kadukun Yang, Samu Yu, Rizikwa, Gundian Chongor Sochi Dukun Yang, Samu Yu, Tiway Nigo Tang, Lungo, Churchu Yang Gotubla, Subur Kunchi, Sukhelebu Singun Tobe Mache, Modong Yang Garbu Singun Tu, Chilu Tudu, Logi Patri, Nigo Chiqui, Dangbanang Tang. Kongki Kombu Chinchu Tini, Tongme Gashin Yila, Shunu Sushu Gahin, Kome Kombu Tangbuti, Shabju Kumdable, Langchu Wundang, Rutu Chu, Konzi Kombu Shinji, Zidoki Katsola Chongye, Chungulu Suwashi, Tidy Shung Chibe Lam Sabani, Chibe Gambu Talung Yongwe Chitu, Shinju Tang Sabi Chibe Yimbe, Chibe Gangri Talung Ki Kaju Tang Dune, Chiku Chehu, Jodan Yapume Bar, Yosan Chitu, Tidy
0: 他们恰起了国家堂国家国家银了国家看见业绩他们恰起女呢恰起不救银罗家帕主业绩结果天气给解决过了你的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 장벌라 세시 유배 무엇을린나 무엇을 비교이
1: 랑코르 동화탄 칼라사와 니녀외급 빠빠르 서주 랑세 유방 빠과 장세 강도 페탄 유방 빠과 장세 강키 日本 메버 냠린탄 쇠다낭초 렁슈 튀바탄 강라 서주 랑과 빠베 년세탄 륜중 빠과 뷰네 세가 개바 소기 빠베 네튜 유세 유방 빠과 장세 강도 페네 日命啊 냠린탄 쇠다낭초 预防包括张西康期七列米年组兵火帮内居德堂包括张西几个预备故你配把各所修谈到卡巴尔给你我用啊切切预防包括张西康期七列米年切一八卦大供七百四供龙去切说了人民啊娘连堂缺的囊缺包括念在堂论中包括平年四个切把所及包括念在月切预防包括张西康都配年人民啊娘连堂缺的囊缺三年哈斯冲击娘真罗兰国大安卓松
2: 陆地卡巴尔列国也估计初期松啊积极给喂天哪快去春节穿了休息啊
3: 卡几呗出个六呗出去好些举呗
2: 啊第一看叫你俩卡巴东大你不得参详中国古镇街卡巴东大撒吧哎卡巴东大天外我啥子写战马基金马布中国陆地战争的战区给搞不起呗绿界通江
4: 中国陆地战争的战区给搞不起呗，绿界通江，全都从这边搞不起呗。中国绿界战略通江，中国陆地战争，天同样不着，绿界点兵，战马通江。那我问你，谁不明白呢？讲得起，那我说出来没？那我问你，谁明白呢？解答起，那文吧，那武吧，点不明白说给退休年纪能中起没？那为你对他就结果的战术谈了批的，那我文吧，那武这吧，能做到我，能出人吧？那为你在做预计战术谈，那为点
5: 当地的了配套，我们路所见看见，在就把作物进来，他上给些居住规定。这个给人不当官，那位七九面具越起来，春节也拉托不明白，拉这个只能年度拥挤起不来，特别是，谈到民族观呢，人民团当街党是不接钱的，大众提醒人民团偏居前桌，这时候谈，该用给冲击加拉什么预备，目前那位地摊的呢，偏绿点表观念，那位年度拉出奇迹，不你给那位地摊三万元。
6: 三年，他是冲击领过下来，爬过从中给一张。 可望着，两个月估计出入境啊啊安逸处。三年，他是冲击领过下来，爬过从中给一张。可望着，两个月估计出入境啊啊安逸处。
2: 차제 저동 김도치 강민 참마라 차제지 김산 요나 외국 차제티 차제 저동 용수케 중국 지진 인류 김산 내기 편조 김도 저러
3: 서준 치제 도쇼 사바피 레지게 치 튕겨라 류슈지 마오디치 삼베구쇼 겨준치 지진이 복된 튕레 리바키 인류 구쇼
4: 중국 지진
6: 내 속에 뒤지 저블리 양분의 피비 눈뜬 카초 양차비 하세 뷰리 기자
7: 야미 김비 너군 대부 매부다 너군 가봐 너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로친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미 니 취퇴시 교부 친피 당도 피타
8: 칭비 당기 튼제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남 갑야메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메바 야네 상토
9: 균통 야메 니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 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수 유베 십수 뷔치라 겐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10: 코위 켈원디 도그지자민바라 려와유도조이 준된 세기티신 나라나르웨 냠점이 제티부이바 난저신신
11: 北戴河坡镇入局前，酿造米囊正就小了。陆军的军兵呢，冷却土了那边边，出个轮不马错，军人提出，变那吕布轮也还将要不远。如果陆部土轮不谈，还将撤不远。你可给陆部错陆部土到边去了着。可是，去给给我提出通讯呢，俺这去过没？第一，去让那头也打那头不谈，太不可能突然给米肩膀狗身把上这远。各地队仓买陆战陆战堂，怕买陆地。
12: 别只落端堂，几间主卧送了点呢，阳台被写着托土，还是去给其他了岗位留点面积别超过十一百米呢。看看高压的三零年呢，迅速给你们在冷缩时呢，哪里让土地又不一起切巧。

0: Baba, Jacob's carre, Jacob Cabayore. People Jacob Ribe.
1: Can you catch you? Jan Tuo Mangala.
0: No more she's a chibi.
1: Baby and the Nangle Jill cheap Tim Tangbury. Jan Tendo Tuo Mangbutin de Chita, Jimane Chi Mari.
0: Not true.
2: Baba and the Lotion Judy Jerry. Mazola Nibe, Kaku Jetuki, when the Nanishi George.
3: Sinemen wone yamito. Pugui, Kitchi, Kupes or Sugi.
2: Who changed the day there? Not so to walk out the drinky. Who would see better to him to a? To you get it on my ship here. Levenala, some look rich than you know.
3: She suited the jesu, she. Dutchy, no. Dewey to the sea, Mitchy, no. Pugui to the sea, Chipsy. Bavo.
2: 但这些大的得对 Sama kubu mang tang yu da.
4: Dato dangi yi, dato dangi yin da. Tu yin sang ma yi sab shi ro. Shokwe chu chu chu ba, sang me tu do la, zhu rin hu la gyu zha nian hu re. Dato dangi yi da, tu yin sang me yi sab shi ro. Shokwe chu chu chu ba, tu do la, zhu rin hu la gyu zha nian hu re.
2: Dim zhi di qie xio.
5: Dim zhi qia khari yu ba.
3: Shu do di zhi qiu ma shi, gang zi di kiran yi tubi yu me shi. Kesi kini tebi yu na, san yi rang shikuri.
6: Ngamu tebi yu.
7: Chigi yi. Jianzhong, taji nai zui tingzhe cha cabri. Ji jian na nimi ji, ran mian na, nga sim zhou yu zhu. Gap di du, lo xin gu pa xia. Ji jian na mei zi ji tu ya yung ma ri. Nimdo Nimmy Jim Manga Simney Simmy Chumsi
5: Jo Chance to look near Gato.
3: Shaka just need neighbor. Tadamusi is the day neighbor. Susan, a nidilla killing neighbor. Yamedusi Chibo Lippy Maranzo Kunigi, Nimba Chesana.
5: You must say. Kesi julu meba chance kemna gopdir khunsu shenbe chi ni ba sab chir zhu zhi
7: gyu sta me ma xing me du
5: di xie ma xing tuan da mar da ni ran sung jeb xiao zhu ba da ra le po du quan de po chu me
6: qi ju le sang xiao qi zu zhu da da qi ju le na zhe long cha da ma zi bi na su ji le ju duo ti ma zhi
8: 孙女，我疼死你等个嘛事，让个钱呢？勇啊，见孙女念头，念头着是你个养母用哎。念头呢，听到的孙子的什么事？你哪能念得到谁？三，你给我上个了，可拉可勒斯基去的，我做的。那主任过了。哎，老七，咱这两个都工资没，薪资比例高于是的。薪资俺就拿这一个了，可再过个月里。薪资的要紧。
9: 工资没压缩的高于送给，让来送你们送上新机去的也要有没？让个三十新给的。
10: 送新买的三个男子，工资没压缩，新机比例高于送给，清单拿在的，我让最立即批下得了。
11: 龙家在我们说注意，既然你给老金总在毛主席古巴对了，快退去着。啊，没用的，钱没多。
10: 钱没多，那那就拉下。
12: 快接手！送信
13: 马没拿走。
14: 送信马没拿走，快接走！接
15: 你！
14: 走！
15: 咱们他们说，新建设没有严肃法规，
16: 新建设没有他们说的，天然是很幸运。
17: 新建设没有注意啊！
18: 新建设没有
19: 注意，
18: 建设没有
19: 注意。
5: 상부 대수 와.
8: 상부 두고 뒤 제조
5: 숨심함이 쇠나 기실이. 수치가 숨심함이 쇠나 도시 다 쳐매요.
4: 아마 쟁으로 쇼가지. 장게 세바 샤샤에 얼비. 디첩스 랭게지. 디제 사장 오고 싶다.
5: 수 숨심함이 쇠나 도시 다네. 수 사장 오고 싶지.
3: 곱들아. 자리 주주 지다 그 레미지. 장게 숨심함이 쇠고 낙세 계집 가서 매 집스베. 디 가서 낙래 소베. 노브르다.
4: 노브 있는 디지게리 깨피우지. 저 용샤라 디규 고도 토셔져. 단디 디제 그 제시브라. 내 형랑 저 셰다. 수치가 셰바 님마시. 쥐.
3: 곱들아. 제소마요.
0: 저거대.
3: 삼소지.
9: 디리스 숨심함에 동아직 제네. 네 미드 고체셔.
4: 수강 고체미네. 사정 오고시오리. 심.
3: 도지가 제소마요.
0: 진짜.
3: 도지가 제소마요. 제. 자가 드리켜 지겨 마시. 네 라 지겨 강미 입시구. 가라서 나래 소베. 도와 지겨 말다.
4: 네 방에 뒤쳐 마시.
0: 진짜. 신자우에는 양 아스다. 진짜. 신자우에는 양 아스는 거지.
4: 사실이 계지 사실이 계지 갈래 계지 그래 라게 진짜 둘 생기 아크도
0: 먼저 갈래 다그럽 기업지 숨쉬 마음에 장소 나서 니스 좀 없이 대여장 칭찬을 숨쉬 마음에 퍼유스 퍼지라 나서 뒤에나 신의 숨쉬 마음에 규비 챙 마시 주셔라 내 경제 매배 렉티 좀 마치

0: DJ 베스도베 미사고 DJ 메스 요고 DJ 조 DJ 베스도베 미사고 DJ 메스 요고 DJ 조 거리에서 오래
1: 저러마 숨도 마셔 이제 숨을 가치스도
0: 저게 가르쳐 봐
1: 숨을 가치스도 쓰기
0: 숨을 가치스도 쓰 주저 저라 저없이 코니에 심나 가리미 시그이베 동부치부시다 케메
1: 지금 마스러 예스는 저런 심도 시라마치스이
0: 고개가 깨나없이 계속 고메는 가 가게지 마시 가게지 마시 가게지 마시
1: 저 란심도 여분이 신기유 디페지니 뇽조 토마시 이내 저 라마 주저 정락에 나래 시도 나대 그치유 광게 타제 나제 숨심함에 칭다 나제데 신주가 동체비 계속 코메비는 숨쉬 마음에 장속되시디 자원의 조토야 요마시 자구시에는 주차증라 니에샘나리 남로 토베 동부침부치 고초원자 나의 샘시라 도위 이내 저라마 저랑게 니해두게 주차증라고
0: 马上狂了落放起雪地戏剧刚到节目头的人切赞坦的光给出马头的人马上就出不起了也会去出不起提着节目头呢你们记我是不是呢可就把雪可就可是谢过谢给做老去就给给新这帮雪秀云能安捏的谢个谢一年捏坦的
1: 주자정을가좁사규되게좁부유我是不赢的过了多少大电流没走等我到没事年底我们就买到了干他出租车开始你们进俺西村了既然就俺大伯家边那些个送信群就寄过了别说年生日那么的特别 行动前不是七三分明度的确长正了的就老马上等到叫完胡子看着找外看大看这边拿来说不定别实际不这几只我大伯家边去做个移动为你的去强子牛啊疼那么些疼了心看脏马水呢送信去去去年都 rīwē bāngdō tēbō sārō chōnī sēngi sēngi mīchī jīgyū chōmī tīn chē yāgā lēng

0: 永安，你也可以连我，让他们解救。
1: 花心，花心，花心！
2: 让本领能来救了爹爹，老就中了吧？
3: 老五，
2: 相聚当不呗？
3: 老五，俺是青川能来救，白山能之内相聚罗尼当去。接了百里能来去个能人来贵家厂长宣布的厂长书记局长宣布局长了怕不着
2: 老局长刚来给不着特人让爹给当家的重复给测序你让青川能来去给各三百等位书记过下去而已都是偏不去未见中让特别切配吧苦不切配上让古籍操办过得去就比
3: 重复两个图一起把拖欠呢你也肯度我这两个了解情
2: 让古籍来落地名了高峰撒他都过下车子的我姓个鱼呗。
3: 我姓个鱼。俺们用活了书记王了给三批长送去。团长你要接住送给唐国的团部头儿带的这些。你不得电力员的这些。我让你给确定你的来过别的。
4: 俺说过的那句估计给从头少年等在你们手头书记王了给送别这回你给贴了咱们甚至可以没得救治。
3: 用啊。
5: 가르쳐서장르이것도전난기회롭진내구샤야치
6: 샤하타당아주롭진기에게요내표준민의대시치요리니셰콘라만주랑내주랍자우치르슈비코나주거수슈인숭기라랭겐아주랍자추데롭치치야기쇼와는기계속추위나팅지라라기데스다템드니주타치치토리고거딘자양권버르다
3: 샤하你谢过让俺们老了这军部被你大吞下他的查着亲下的面干了的学人过年大兄弟听个长大让个搞着卡着当下让他去上上了来吧绝不起来给能给少汉那他让俺们老给那你的三批钱是完美让每次的爹们他们用了他给这吧拿了爸爸俺月子他们见了什么这么钱
7: 你让俺可再写一呢？俺没偷情没？让俺们亲妈亲不着，老大偷呢，哪来来我也不着？想我老汉些是单位呢，哪人顾着恰恰不着吧？人家亲家找个月子，看来中国亲不敌呢，让乡下民都怪。
8: 阿妈，就像亲家老兄找对象的，俺偷个人那些是想过啥不着？起码没见了，立即陪同呢，俺让算哪个时间的？
7: 让他做事，对了，说说老兄要钱，那亲妈要不着有。就叫人能行苦个穷样嘛的，那咱老阿爹这现在拉不起毛砖也穷不得，爹苏西嘛个拉不着的。
2: 我去给老孙请便呢，独孤汤用上甚至有年薪给，一年的那拉薪就钱不嘞，可应个的。我去了亲戚，工作偏见很这钱多，大家赚得多。
7: 腾给村丢干了，让给干叔的写呗，我们叔叔腾给嘛钱不去，你们说着中国现在还去过嘞？书记为哪个？我托嘛丢书记呗，让我得不年干去呗啊？
4: 让咱们大爷忙差不着，我让你盘了。天界吞不了套的嘛，主要怕了，究竟嘛会要是，那来过这个军大概嘛打不打？李主如果来个嘛准备见，阿讲讲，等到主天主国娘子究竟要是，你见穷死的县委，见见县委呢？第十九位了，看过谁嘛呗？
7: 看得人家啊，看过速度啊？
4: 这你也让听这清楚呗？俺俩这就跟那做鸟是差不多，谁去端牛的啊？俺俩这就这样搞了军大见识的，看来一年长过些呢，不然啥连队去吃不着。十九位那个连队的。英你可真是能贼啊！
2: 青川去了，给各位那三家军几斤吃着解药的。老二去拿了菜来给呗，新酒钱不得了。牛骨三种桌菜的，俺就都不送来门口的。老二炖酒席，林海能会给，几口明白，新酒酒中吃的简单，开边的切多。青川去个老二新酒菜的，米兰巴吃西皮炖也用剩不要的。牛骨三种桌菜的，米兰巴吃鸡酒也用剩不要的。看到俺就那三通过面吃着多，老大边那三，哈拉苗嘛的，那三老马大呢，我就在街上。老朱请别接了，青川去了，那谁买不起哩？
3: 那谁买不起呢？别三妈了呗，局长您别送别那次，我弄了退吧。用过嘛这，你这肯定用过嘛这，一年年来咱们小四疙瘩能好把用过这，他的团包嘛是当的用也没多，工人给搞过些些，领出土药嘛这，嘛三重也用那来团结给接拆送上，他带退了团包嘛是当的用过嘛这，新疆嘛垫不赢呢，青川去个团来新代，别家当土也买吧，那肯这钱的更是。
4: 书记为了呀，花姐，你看那你平时我这去，光俺嘴书记为了谁？没让俺嘴去给，那在你公司来我真选不起，花钱啥？
3: 함사.
0: 감사.
4: 니모나디 쇼름니 연대 진드.
3: 어. 카리나.
0: 텐다디 주장 잡으라고 녀산 쉰 타지. 나 탄도레 신다유.
4: 텐다 신부디제. 라마 요 녀셉셰 토르베.
3: 나스마 대제셰도.
4: 신지준이랑아라조 쿠글레가 갸게다야 다도 다샤. 지역동국계 둔주둔계기 개용 전체 선두 토라. 땡기 제베 전체 갸 주미 계기. 전체 제보시제 땡기 제샤. 계시시기가 다나레 보게 지규 돌 꾸지제니. 신지준의 나레 주카라 로원은 못된샤. 나저 쿠유기 중내 가조 쿠유기 민의 장마 디강규 다와카시에서 주시아이.
3: 샤카시세유.
4: 아. 어. 화진계 너구이 지글에게 견상키 것이. 쿠유기 동맹 섬주이니 수사샤 녀대비. 이내 디나라 녀튼시도 난저나제 아마다 고소나제기 갸균시다취 총례의 구다 부신의 구기 갸균디 충실하다샤 갸균디 저 충담비나 난주신 줄 세가 수입으로 세가 된제 수나 난저나 레튼기라 진지역다 해하려 요시
0: 진시디 마코랑 거지 너구이 지체 너구가 마음 배치해서 봐 신조가 동치하디 너구 마음 배치해지 세가 마수위나 뼈서지
4: 신줄 세가 수는 과용지 디
0: 낭래주 소제도 마디 낭세 소제지
3: 소급 화치 너 구이와 치아디 니엘로 닥세 독십 쳐오르다
0: 대중의 체자 마세 낭래주다 너 구내 주디소 창문의 샘나샤유
3: 샘날 샤업주 오게 용야 요마리 인지 닥세 독십 십지 쳐오르다 다는 너 구이 용기 신주일에게 집시라리 마세 튀기 테레 지르시라 테대에서 마세 탑시 유세다지 튀기 눈 토르던 구유 신주가 동체너 과용제
0: 기랑게 숨부너스
4: 소급 화지 주제기 진제신 녀여비
0: 낭래 주위 주내 경고 수치지게 마오바 공부 마시는 마옴스다 요 마시 주장 잡라 녀랭 녀사 슈사 기랑니 가면 나시
4: 수실아 녀마나 깨다가 주 양자 주도나 뒤튼 다 챙부르 봐
3: 되스다면도 마조레스
4: 지거리

0: 가르치는 임바 베티 다르주니 멤베
1: 어디 집에
0: 베티 수제다
1: 야 네, 신주미 주시야 시도 신가 공부 시제 용미다 상다 기지야 오시와 삼주 야 상가 사주와 你 a 기 a
0: 바 g 랑 칼라스 유기 말이 교 a
1: 나 칼라스 귀 인 a 바 a 랑 라타 a 소
0: a 라마 a 야 a 리 a 리
1: a 아 a 가 a 주 a 투 a 디 a 위 라라 a 가 a 스 a 이 a
0: 예 a 구 a 바부장 게니 레게 튼다라 어구이랄 카사 뉴요 말이
1: 샤삼도다 탄데 슈누 신이제 몽구츠 로리제 레세가 림드괴 탄데 뒤러 니 어구이라 세가 집이더 콘치 가고 가서 용 마시
0: 이네가 베트 날 도스 데비인 바부랑 생게 수엽두괴
1: 생게 화수유시
2: 자 바블로 렌조르다
0: 바바 야 바부장 게 양스롱 게 차춘도네 춘추 집에 시에디 년유 유베
1: 년유 유가쇼
0: nga yang zhong men za chun chu chi tu min du yin nga ma yin feng zhe bo nie chang chu do jie lang zu chi tu ba nie lang zu de nan de jie chuo lai dan de min du cai gen din zhe tie cha min wa di duan ne yong gu bo
1: duan chuo ge chuo yin ne ta de nie da wu di wo ne ge tu min du da wu de ge yi ne nga da ran ge wei la na ge kui le mi dong ge zhe de yong zhe
0: nie du lam chi du ba ran ge wei la le xie ba ka le de
1: yin fu ni ran xie wo shang ba ba gong che dang yun song za dang na xiu du tam zhe xia xi su su ge ge qi du tuan da zhu ge ma xi fu zhu qi du tuan da zhu bu yi ne di ge ge tuan da zhu bu da xie ma xi shang du da da ba na le me ba de mei ji bi zhe xie tuan du mei ji mei du ji ne ran xia xia zhu du ma xi la ni ne kim za sim du ma xi xia zang yan sim na li ki bu hu mi du shang ba be bo zhen yin xi da 계신이 다우드 규빈의 지마 상매 둘 보기 기치 레그치스 네 계시다 겸 뉴스베아 나 보기 기치 시에스다 대여 마셔봐
0: 용아 밥이랑 길러 먹어 우리 오일라 세가 두이
1: 왜 용아씨 장신의 용아다
0: 마유야 가리나
1: 가인스는 자 마유샹 보무시
0: 다우는 밥이랑 보무이는 레그매 앱체 대여르베 니에 턴다 주도 지 먹어 소주위랑 같이 탁주이
1: 나 전 유튜브에
0: 나 조만유야 가려래
1: 장 좋아하시다 니
0: 바바랑게 보들라제 고르시에 누르바 니 레게 고르시에 문이야 가려래
1: 다시 니 우마르시 니 우마르시

0: 南为接班的三级新年他的三级切据点被团列北陵区区委批给局给人车内了新竹南为现在来中国南的团长级内地尼现在得不是这样他将到团列前切进城市监督批给东外立即看看平南天地里在哪和上交就行动千里抗议年级立即开展严道军都拉面团长级毛文被年级批给后切进南西
1: 大瓦天主布拉尼和郎将军行着千日看起年纪千载日记开完言行空气借用四周的乌云塔中国老道落措说话起来乌云天看起主人选把所见突变样写信有空气龙王为人平常级预算通过出土塔内水军政所被行着级强烈能完了中这三部特别把马赛比例年纪所被拉在了
2: 계급人别千年三对级大王样特别空气预算局局他十九列举太了心中能的平常级行列参战监督局局了累计全部批判不信用那么两个公告啥但敌人给列钱拿了呀那贵别看那做需要的个人是说呢马文白平常个那个心中的跟着是求了但地头了
3: 贵不人一个什么些套呢到时候一人西菜面吧西菜麻蛋吧米干麻蛋吧套呢拿不出芒果用过的人家是根据的特色拿了呢你得当你说一大概是说呢你这个西菜是的国家生活要的是说呢这个是新来的叫啊 신뢰게 차례디 계급내 치 도나자 도나 하창 첨부나야 아니 대례야 지게 죄송 버진 단지 신뢰 대례 도나는 거요 제사 진내 차선다 뒤럽데 하장 상부처리 신조례례 딱제 남비네 다디 피제의 뒤주 약수지 차대요 루규게 뒤로 갭존데 디제 기금에 도나는 거 요래 신바 신례 신쿠 다디스 내가디 아니 정세 달게다 지레 토네 아니 지금 레든 침부치 차주고 요래 다능 시 아니 가르치 고래서서는 로다 레시 기급 아니 중앙 그 이지 당부 되는 거 요래 이지 안 당부 되는 요네 난도 찾아로 신례 고래 다 신뢰를 가르치고도 락제 마담을 가르도 시집 마담을 가르도 도나 마담을 가르도 신뢰를 탁주지과 가르도 듣는 거요 제산 루규의 갭정도 듣는지 안디 신도 안아주 안 주시 시진빙라 초기 공무매 안 가르송어의 스손 안 안아주 중국 미리리 라도 수수법을 키워리스 디날리 안 수수선주로우리스 제산 둘이 튕기디 하장의 개천부질 쓰기요리 디 루규의 갬조들이 신뢰를 딘데도 나는 거요리 치 가오에부직다 징가조리 귀자 시라티아다 가레스수는 따뜻히 먼저 베랑교주 운니제 아니 댐제게 제고 소두산바 주 시진피에게 아니 조나제 주연구조소 피해네 코란에 먼저 깎아나요리 벤종리야 수수 캐주 대비 유롱기 아니 캐주 유비 아니 신조래의 답이 당쇼스 디송열 진내 가르쳐서는 신뢰 피게 당쇼스 디 개체부이 봐 같이긴 봐 니네 디야 아니 유롱디 캐주다 참배토네 아니 피게 나쇼 송열 디네 배데 근데 내가 제대로 되다 지금 체시 심스 쳐요 오늘 지금 랍친게 우지지게 랍친게 좁드나 아니 랍친게 뒤주지 량조래 딘데 강한난 뒤에 시라지게 개부상부 개침부질 쓰기 다니 하나주 주시감세 대초 어느 신뢰부를 피 빼진을 피 손도 나 신뢰부다 죄면 나네 야 강아 가르나요래 스손에 지금 사투 퉁고게 유순래야 딱지지지 배주당하다 딱지지하다 딱지지 않아요 가디 제사 디토네 가르세시 교수는 오 rang yusun tu su dak jie jia, yusun tu su nyak za jia, yusun tu su nane, ane, xie jie saba, lak zai saba, nilu saba, xienbe ne, ane, xin zho le, pi gyal, qianpa duwa, sanpe rin yin, ngun zi di jie yu, sanpe xie tuwa ne, xue bi yinpe ne, maung be, ane, ben zhong gu xin le di, nye bar du, cin ri jian du gyur guwa. Nye bar du, su su kye ju yu be tor gyur guwa. Nyebar du, ane, su yusun liya nyarza. Sokyo, sobi, tinte che guwa chi, nishin nyesu. Maungba liya, benchunga shingli, benchunga nega shimchu di yargya chogu yuene. Tanto nesu ge che shu di gare. Diyan, shingli, sidu zamba, mi mangbu chigi tuu liya gungu yore. Di, jirtan chigda. Dila, chigi nenga ge ayu. Dili ya, jigi, gechibu ge ayu sengbu yore, dili. Yinale, nega shimju di dargesi ceri tone dan gugu yone, di ngibardu, rikbe shunglu jil chukudu. Rikbe shunglu ranga shimju gu tone, ane, neldakze nan gugu masho jigi, mikashe jigi namda araji ki, ane nganzo lehagdo shingi yu sam, ane jigi jay yu sam san, digi pen toya mindu, nebu toya mindu. Gigogwe gade zhub tuya mindu. Zhushi Xi Jinping nambe ane zhub tuyun deya liya dangne shu tuya mindu. Che san nye nipa di ngunzi garchiyo sun bionchunga naya shimchu di rikbe shunglu jili zi che. Ane gara gugdo. Kyagay ne shuwe ne shuwe ti shi isi che. Che kyab gong yonggo to ne ane chan gugdo. Kwe malata chan gugdo.
0: Xiri di we lang. 地面戳 罗智的凝固 地面虚弱 远重 西日
2: 在里来在的 这边熊路机 马拉仓的公安呢 念了新竹区呢 本着你忙北面机 列队皮鞋动力 卡着银把的名字难以 主力电价电报 黄色 还电用 新竹用户托的 年纪团里 三边车款呢 三对金门塔 能洗 三个不说
3: 마라창외

0: 디싱 미드블 디엔디 소베 체크아웃 하 순주 냐산 라즈 게랑자 토브 여베 나자 로블링 게로마츠 치르 토 따지 타 순유 소베 체시 츠다소 제베레 르나 슝데 라렌트 사투기 두시 주바 타 중주기 겐지 호다 조유 버시 왕주이 당고 남아니 안주 세면 남아타 당고 남아 뉴지 소베 체베 즉시인 팅금관 제출의 관계 예지 대타 계획이 드립 조율토 좀이 마무 비율라 안주 심주기 중재 건강 성종 계례된 앞에주 돕기 저유 제시와시 리중 세제의 대내 튼제 사배치 예진 사제 친리 루링토 규주 제주로 칠리 디니 치준의 대는 초태성 매자 로마추 칠리 대장부규 튼제 나소 소도구 여바시 편종 신조 롭진 사제 친리 루링 기로마 량자 하위 Tini labar chukchi ki shabzui ta tini chodol chukyashi. Tunzi tini ni nganzui marta pyoge menza jorda chene suibashi yin xie xibashi. Liangzi hao ta lobzho cui marki mojyu chiri chuzi mabu yelen chiba ta simnu chibwe ngubu denja zangzi chiba so chiri lakzi chiba ta. Lakzi tiki gane mabu sene zeyur ngubu kangyang jorda cheme be shabzui mabu sui yojin byuzi kyang lun yobashi. Liangzi hao yi nganzui shibjang ta 성주 팀어메버소와소 리림 쥐엉아규리 초도로 주야타 샴수소 수입 인셰시버시 뉴주상마타 루슈 리시루링토 사르드기 섬신이 개간 챔부시시 티니 개용기 로드 팀어위 트미 딘드로 금영아베토 변정 신조 롭진 뉴주상마타 루슈 리시루링기 로메 잠주 남바르 기회 거르기 닌통시시 변정 신조 롭진 뉴주상마타 루슈 리시루링기 로마 다이조 하위 랑고르티니 닌둥 난키 바위 랑고르티시 티니 난주 소비 시스치바시 인 센다 티나 루베지 랑고르티리 춘진 체도구 유치시바시 뉴주 사마타 루슈 리시 로블링토 트미리 심주 체겐키 로메 초보라 기용키 자가 망부토 유바시 변정 신조 롭진 뉴주 사마타 루슈 리시 로블링키 로마 야오송리키 랑고르 시부니 미타 자와라 미타 레베 진우 된유 Tsabda tiena lukwe ji lamwe ke nesu zemin tajo togu yue. Langor tini nganzue tui jun to jangbe lukshu lukdu lakze ta rengu cunzin ribo so ta songzhe cheba shik reje cheba shi. Rengu su rin ki kekwon sarsho le mikde jendun na. Lopzin na jangba ta li shi la le nyamji dingsab chenle chujie chugu ta loklam sarbe dirim cunzin rengu li gyur shijik to jiwa so che yueba shi. 녀외려나 뉴주자마타 룩슈 리시루블링키 로마짱하기 응아제소 추세토위 리젠젠도나슈여바시 변정신조롭진 뉴주자마타 룩슈 리시루블링키 온진슈엄바 오홍메이 타제 지조용기 첸롭코베타 리리기 괴괴티 로미 초두 괴주뉴바라 랑자토부등구여 리슝타 라글림 괴주지의 송도지주니 안주카조시 리진 태공망부티 중지의 대외상바토바체주 인시에송바시 지진이슝아니 랑교정기 락달 체득 튕규 지수골기 체든 디제레게 척돔 시바 잠바시 전디토 규율 행간기 레든 년준타 레게 전에 찰구 규디제라 더두르 체네 레게 피림네즈 림베 세드낭싱 과치 윤세 다와 장디 튜즈기 디지 텀진 체바타 대류 참부 용어 체바 과담 죽류 메바 제기 권에 땡키 믹제카 뷰제 니땡키 죽괴베니 수나와시
1: 니튜 정동위기 규례 오윤 지자부부장 徐志文키 那就从去新年去谈别关总统德行能够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감부 속이 너공 대부 면제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리 이미 십제다 냠린 남조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제기 수나레 최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다 서주 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면제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랑제 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남조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한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시 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진이

리레스 쪽이 동부 토시 로마 소다 퇴베 중국 내륙기 너 균허주 난키 갸첸 중만 잡부유 신호시 당외체 로마니 룸부 균탄 헨두 균조시 대다 칼라셈베 갸저탄자 용수민배 순부타장 룸균탄 헨두 낙주지 동부 파르신투 켐조 원장 순부디다 지레 신조지 차괴나 더동철감 럽탄 뭐 규거버시 콘제당도 테라티삼기 손에 쿠리우지 녜괴디 균제니 지레 신조니 정수 수요톱가와 마세 양스르게 녀외라 정난 챔부 제바탕 전장 녀외 규토 제가 상부 예배지 개시 순부티 샤젠 체센 준비 시디보아도 녜톱체 상류 듄투수 자와총니 치와 동규 팬도유 계시 더블 보충체 자와수세 서주신시 규신데나 대예더 혹주치 동진시도 산로용 주인바 뇌메사

대다기 사와 제보 매백하 사라 띵링 뭐 추미도 배 서주 난토 춘당의 심바 요체 신의 동부 템보를 련토 세양 템바 된체 검시 태배 인가 첨부유 대칠 미링웨 육춘 잠토 사와 추톱체 신의 유린 기사를 제도 Rire Sintu ki Kisar Sintu Tete Dungyu ne Dongqin Partu Tuyun lo Nishu Zamsi Gyu Gula Tugab Tiringtu Kwanzu Rangchung Kamdi Tsukam Rebtan Riba Nyangche Sine Sumbor Ne Tupsi

태양 시대 자손의 당위 조실 룽균이 윤카이 리규토 차바 메고 중라 남시장 전잠 내실 제시 중심 대 리레신 투라 기사를 구유 상부시 튼추로 제유 태왕기 양배 낙토토 리레신 투타 제가 제네 징을 자와 속시유 순봉타 가사칸도 토르치 롱은수 류베 순통테니 준비 꼭신 동바탕 자신 상기 추구소 낙조토 예답 계신 바 양다 치신유

목바티 충을수 겸조시 자습도 이비 차례 차가 손이 더동니리 세미 원장 팅리 남니 나분의 추도도 반도 총 제신유 콘조니 디겐 드마티 인비 코심큐 디로 롱주에 간다 재미 세보로 시지유 차례 차가니 르폰 친부 대장 미칼 륜더 머무지 여부탕 조 종교 호적이 서규 가지도 캡유 다도 서준 좀제 초건소 되진 뇌세 대장 미비 분도 되니 정이 딜랑앙 컵투규 렁실 흔줍기 좀더 즉시 거규 공수소 진중앙 직동 좀네 쇼종 제고초 대다중 카도르고네 추도도 되어바테니 더디 타도르투 내나 전도 직짐 사타무여 교제 낭토 니순겐 키르웨 소다와 텐즈 소보종을 딩기 게링토 경데 조시를 받아주다 제부탕 교조의 대장 겐린 자제도 하르호리 부장매지 쇼중 사지 군수 폐무치 내급 예수적 균담가치 웬디 소다와 직비 가사 강도 꼬리인 세신유

대자 임부 소르지 콘솔라리아 텅피 용세 추군테 로리 토스치비 커큐이 추르네기 소자타 지신 시엔소타 시듄냠네 제진 토모토 기캄토뇽 딘숨 제신유

추숨신이 나위 슈트 지신시 인신 대매보 대가 고래 체장도 개접나 저와 추뇽어타 롱치니게 야르는키 서두시베 캬롬트 차로에 세나 세콜라디니 최제 슈첨보 차노에 급수 정글 뉴스인체외 사감책이 망부시니 뇌매 찡을 망부 니유 휴식도 교로에나 추숨신양 정글 호조탕 샤르초 서귀 카지도 제사르토바마세 추숨시 리기 동부디니레 하메베 다자 동규 계급 림바탕부 존내 송겹기 리기 지신 태수 담퇴 중화탕 테니 자치 지신기 요르도 쇠부식지 태양 고동 원상기 김상르 최낭토 월류기 매부초 탱아 큐디 균조듀 다다른 종외 동부디니 통외치 신동티 소다 닝제베 이완 럽두 촉데 콘제 동부티니 유수 체니 테타시르 시팀준네 초와 르시 조미츠 타바르 동친티니 하신 공투 고르니 심뉴 유규 송급 제신유 공루 제출라 페페 원연 바울라기 동체디니라 송급 제시유 카인스나 콩키 디니 린다 셰도 메바 임바 쳔베지 게신 콕베 겐부 콩타 나위 신디니 지글라 지딘토 르웨나 겐부 콩키 너신디 푸줄티 냠수 추유 태양 측의 뒤룬키 남달리 디루 뉴 추윤 링웨 추즈 제사르 뉴부유 춘진 잠치 추즈타 차르젠시 장세 자규테니 공기 시지 치슈수 진베 내듄시도 지지

제심 초다르서베 추숨시 디니브 기도 냠뇽앙니 딩카르포 딩웨 남응부치고 와기 총디디루 예답 루부루 추기 네디 서주 담도 진바캉시 양총미 쇠장 파자포 규파르도 디니 수송 제시예요.

ngela leba te chur ming bur chu su ta si kha che che dang yong ne nga ngo te ta wang am dyen che wen jiang ko ba nyok zhe tian na chun de me ba kha che gor ne chu nang du zui ne ne xian xi chue wa xi chu nang ge ri be chang de zuo ni jie zhe la chang xi suo mo ta de ji su xi jie ji xia ne ge wo ye ba te 추낭토 대자퇴부 지가를 교초하지 대뉴르체 감세토리 뉴로아유 유엔은 부째라 르웨 중가레 카베나 그 도도도 리식 년수대 돌립디니 그 따도 년수세 서지티리 타둥 법신배 초유자이 류배창들기 니기부티조 근거티 팔러르치 그 인지 년초원탱지 야거버치 제다르쇼를 아웨 탁두 그 자세티 까하 체질당

나와 영태 칠러 강제 속도 조른다. 그 접제 때문에 장유수 담보로 송대대 회인 부장 재미 그 전부 삼매 재부 재벌 신의 장유네 야른 제투바죠. 멤버로부터 류배창 대리키 군예르사 로라퍼버시 니치르 가사강도 퍼주 출주지 텔라티잠기 내자사시 니치 상류추주 시스도 중앙 예라퍼듀 신의 주주난토 계제라 수기유 广东新界茂密重叠，河水日月难塞多，在都兰木里了，没多少设备推了里边。年年松节，天顶呢没多少天幕没人不行，写不通。没多少看，他们全部天呢，河中南去，他们写不下趟招牌。天明了。 하면 셉라미앙셀 중국 도란 창공기 지신 최도 도란 무그리니 서버마세 주시서 주나 제토베 뉘리 지부티 임바타 대다기 코리오기 최제탕 렌제소라 저와년라 대차공 신도 토부 예배 중국 소주탕 베트남 청주기 사공지 송도 마도 사르니 중매라 대 中国阶级人不贪腐，昨年送军的积极性情，明显难超越。

태양 예도 20세지 련다와 고발 광동 신체 낙래 체리 심주 강기 세십미나 허외를 오루 체르리 다 탁제 제부규 그디네 자도란 무리 니유시 대다 낙주도 캡지 강사람 미토하기 인답자 후발을 전해 시우주르켄 국신유 Dündüsü hıvı rüğün arşin can tingir neşin. Medo kaşeşik arşin şeğe çeşin yü. Zidan çö, medo kı sunşim yü sar, zicü dolin çebetan çöpçi. Medo kı sivncü çöpçi çeyne, zişin gebele tüngür çinci yü. Yine ya, 铁大给在东南木里了多铁站没去就这里铁嘴没到南土继续没白去铁呢在东南木里给小球日外有菜不新鲜是个电图这个开月的铁呢正不不鲜热正不不鲜长根索尼继续塞数电天以来呀正住去塞数不强么四个月 文章在东南木里的每道电图能地的庆约呗铁大尼不强么堂扎不约铁丁爱约呗正不不先木里去大都内地公安东约也不行把它出去呢出个节节地内三里康都行三处念不约文章控制每道的坑不能去对他虽然你有奥图去吧行不行马赛地内卡天主个流浪小丁个插不约 阿江讲，首都特别动荡起来了，弄得就被拆迁点个吧，没面子。东南木里东部地大了，听见弄得来不久没的，天元人不守住了这间里面。在东南城口呢，日久签不行热的。 日久面罩啊，加了下雨。铁大里没去，这就囤积面面。文江苍马了，嚷嚷给小队特别前辈，子女开包啊日月。茂名重叠的去，云开日月十八托在面，切多年间颜面去，养色套度。广东斗南里，今日的出行。 铁大云开肉困难的月饼，斗南空气最新是银不糖，铁长不如新都用心。铁三年出么糖，价格便宜不糖的，昨年送给我的几次新困难，点开钱又不行。广东在斗南去，销售的单位提醒了店内，这张去哪个顾不糖，这张了店内销售特别积极月。 在东南空域执行铁大尼，他们虚度六百十七天，天能日这边差劲都不康心，提醒老周将制度六百呢，天来人畜看前面再打每百一万出熊安心月。太阳落日进的出几百年，春节明白退阴不堂，新南土白里堂，结果不新少的点点清晰做缺点月。 太阳白不得里见错呀，难得了天忙不如求其热情，干脆跟个么子黄给新鲜竹雪的吹掉了车呢，替过年团度牛菜特色吃新月。白不得里呢，中国每辈年头收成是银不糖。 铁嘴改革市场堂，木多人参数，铁人站月饼，铁大的白人站位呢，明天的了托把行程。铁大速碰车行，多趟年了，三叔做木生堂，全部落娘，白不说，说起来认真不堂，面对村白白白难去，大哥得不得，一些白白也不写白，千年养育。

대단지 신타 규규 진보 담라소나 소대 제바 강시 대신 예고르키 자습탐 준리도 통망부여라 대다조 종균디 줄후규규도 겹게 챔부여 배바더리니 견통키 레지속자시 임바탐 치수 손에 구류 현도 침바탐 장보르 뉴도 침바르디 대타자 랑게치 계급 림바니베 존에 송경 체유기 레지 속자기 민수나 중요 태양 베베 미기 추츠 미세 왕키 베베 리망치베 거제 제베 므불라 소라 김부 예베 세리장 그신베 속자샤다 송기유 왠장 베바들리니 베바 센타 멘저와르 콘츠 미완타 나실레데니 Zubur Döbe Sokcha Jan Sun Xin Ji Yuh.

사수의 뒤수 의와 쇼나초 치르 푸르코 추바타 동자 중중 디리 신게 난기 젠다디 임베 쟁아 지구타 배바 日本 소원 대신한 균도 통망외 日记 속자 송기유 의와 쇼나키 쇼바 파르메디기 커인순 딩토바 마세 미수 눈부 대신한 세리 유미 최신유 베바더리 젠티 자오토마타 람시 우곰네 그삼야마 제발 랑사르 데디 파르베 메토메 체도 정류지 처리라 데네 정인 네고르티 쿠르유탕 시징제수 책덥체 루버토 의와숑나틴 디시낭 푸르유 그 지구식 송제 로그이딩도 푸르네 심세티 디거레르시 롱수제 자탄자탄이 유슈 뷰리랑교 규치 자단 치슈기 체식지 디게 롱수로 중퇴 양시 주규 체미도 유신치비 테니 리기 속자기 내자사 인바 강시 대외한 족바츠 족사탄 팀시 양시 뉴틴지니 시베 미롱을 리체나 무튜니 영우 종근 뉴주제바 肩部血管炎

0: 언니 조화제 참 말비.
1: 다그지. 언니 양자 투부 마시비.
0: 사연이 가르치고 성도.
1: 나 개 지지매. 단등 아니 레치아 개매. 야면 랑데 레아 용면죠.
0: 따라 승만한다. 샤니에 대해 레가 용이 있어. 레가 가르치긴 봐.
1: 네, 가르치긴 내 주인 봐. 쉽쉬워. 아라 저도 쳐. 칼라데비 수유 시에당 샤루 처비야 참신기.
0: 고민도. 네 대해 믿다 니 심기. 야수.
1: 让谁要买这？你那里没有？
0: 来过，来过。喂。
1: 喂，让给我，若不切过去。
0: 快去说。
1: 你爹性格随便看不清就去查那清楚，可这所有面积打到起的。
0: 啊嘞。前呢，你让咱爸用这塑料胶跟这多。
1: 没好没好，你把这些雇佣，俺让给积打到起的。
0: 妈的妈的，你。Tos kuwa, kienza chesu. Ati karsa, nga chile ya togo chesu. Ara gartu nito neto a.
1: Ali kuda. Suri. Alisa.
0: Oh, si. Alisa, si.

0: 喂。 喂，喂，让苏颖吧。
1: 칼로와이.
0: 디크바시.
1: 토르스.
0: 나도 이건 제스 립지.
1: 기랑게 가게 토진 수용 맵자 리벨라.
0: 빌라.
1: 딘제스리 니 기랑 제시슈. 기랑게 칼로와 소나버 토진 수용도에. 네 기랑 모르단지 생각을 계세요. 이내 람치러 눈소스.
0: 눈물없이 가시가.
1: 기랑 모르 챔비 딜러 눈다단로는 가서 주제. 디네 네 도른 가서 좀 그래. 머신에 기랑 고르 담배 지러 네 수도 도체 마스에는 가서 세가 주제라. 기랑 등기 시비시교스 시도에. 네 따도 시비. 기랑 네 수를 할 삼제 다가 고대빈다.
0: 你也真岁数，钱德比啊，钱能啊，不吃些拿罗主意的了。不会。
1: 哦，妈的，真这是，哦，钱让给东北的土城使用买不着。嗯，别了。用啊，钱你也让木头这些修，钱让给西北边界卡罗瓦国都送的，我大年不三次待遇。公母说，我大年三的卡卡先生不我来鸟语，那么些了，你不过就我拿了钱的用过嘛，是吧？
0: 没先腾给其他了这些学过什么去，伊呢腾给其他故事写了拍下，多谢生意其他了学天去，三下马腿肉。真没事，真没事肉，我那云，这不看你没事肉，多事过啊。可能那个，你给他们读诶。哈，忙大缺下，年前呢谈得早的，其他给写把卷子。
1: 能没打，也能干些，给我起来说话说的松，是吧了？
0: 用啊，你也留学，呀，我怕联系。嗯，
1: 引进两个月呢，地址吧，查妥了，小区要读松啊。
0: 喂，来古达，
1: 我来看点松不松，查妥呢，小区要读松么？起来个三家马顿大概值吧。 야미는 대파시에다.
0: 네 근데 승매. 표스대로 신이 무슨 배?
1: 네 고스스. 야미는 기라 모제나 공에스나. 니네 능미다 간이 세바 균제. 요거 수가 쇼다 수. 니네 고대요.
0: 야죠.
1: 어디 부모제나 니네 개요 말 봐라.

0: 아자랑 도로 대조 자수 쩌쩌쉬베
1: 르다 르다 교비제 된조 소저 아마네 되어버리다
0: 총다 잠민도
1: 다지 내줄라 마즈베 총다 라 가고 싶도가
0: 아니 아자 아자랑 그디 총다 잡지 교비제 냠 셈부터 되어버리베
1: 이 가스그래 총다 유바 굽지 현재 딘제 에
0: 아자 아자는 게 신마지 대체 그 보고 러신 주제지 굽자 뜨미도 렘바다 총다 유노 다가 지기 아자 네 도로 되지 되다 아자랑 균념 중에 손자 하고 오지 봐 차선 손다 잡도 와 자녀 아 자수 제제 제지 나래 총가나 종유 빈부시라도
1: 이네 랑게 시야기 뷰제 셴베 총소디 안주 수구메 다리 내줄 함 마르베 뷰제 텔 내줄 함다
0: 다체노 팡야 상시 니에 장고 시에 쳐자 니에 총무지 지게 총이 뭐시 콘주핀에 오 총단을 마도 뷰제르 당드 큰 징미도사 뭐랑게 독로디조 지게르 빈부시라도 쓰기 제자 모랑게가 오게나네 소저진데다 뉴녀마고 입에 손소딘지 두고 되다스기
1: 장게 시약 손소딘조 녀디 뭐네 메다
0: 아자 니아자랑 고호다메다 니에 바르메딩 아자 되다디 디 대상모 니에 처음에 중앙 손소지 되다 허도교 피부시라도 쓰기 통정아 어스게
1: 디저스 장게 카바 앙다 지셔다 니에 파 대죠
0: 아 젠더 비아스 야자자
2: 그제도 아
3: 여도 렘부스도
2: 여도 아
3: 니라로 니스 쉐고 삼대유 디콘을 지켜 보라게 잘 가다 취재 능유 얼사
2: 가다 취재 나브리
3: 어
2: 나는 했을게
3: 아 시티치도 정말이 제 말을 쉬다
2: 장에 티구치다
3: 네
2: 하지 나나
3: 같이 그래 갈수유
2: 근데도 렘부도게
3: 둘러수유 제브리 아 둘러 말이 뭐랑게 장게 나트 스티
2: 아지
4: 你让人不买呗两个钱我是乐不赢不你看电视你也不知道爷爷让谁买这么用的贵啊简单胡了满街雨人喂让谁买你买个肉你买个肉给养家才还用不着呗让阿拉买个这东西啊快些说啊
0: 喂，你染了把裤子洗个月，还是说？王婉，让他们俩扎个子子。给你来逛阿里。来逛，没来事。用过耶。你染了把这裤袜。染个啥用吧？
5: 老丁明都，染成了用了，老爹用啊。老马的，说些。从昨天一天，我抢门打。
0: 跟着穷走，说扎钱呗，
5: 钱币。呀，贴的你也可以，打起的，偏的可以用币。把这个俺做给不是？你也同到地那那把卡子单买，吃了没了把啥事嘛是？打钱呢，穷走土地看哪了，女没有是呗？不是的，总之不安逸。
0: 第七日看你逃不起水的，巴里吉米是，巴里吉米的大侄女，这不没，明王兵是的，第二个巴里吉的兄弟们车子，你让他们三别下皮，别别，大姐那块，然后困难。

0: 진이 되다 계신 예디 바르김니 왕핀 사드시 되다 비방 다 쓰르바
1: 되다 조고 규시 바르잠 니브데 랭쿠시 디네 규숨가 바르잠 니브데 림 워도스탕쿠시 지단찬에 닥시 야쇼
2: 元胡啦，孙不是？亚秀，好汉，小胡，
3: 找个亲戚俺自己人来来不打是？念了，苍茫我心是单就你。
2: 阿来，叫老公干么事？找不亲戚错，看不上。给老公看不上。
3: 你这是的，不的俺自己家叫真的，老不着啥不是？念了是说，我这亲戚能用个的个。
0: 인다好汉看不上，人民的小好汉是与你要个丽丽担心过于。好汉该要个丽丽，你不是等个是？阿来，我呢？哦，今天让给俺做几个单的用的过。
3: 用啊，
0: 今天也得对的，伊达。인다俺做个수시。俺让你们都用个人，人可是要用人吧？王碧图比呢？做大项目了是不？ 샤무다 카레스 뉴제 콩구이 미소지 카레다 샴코니 요마시 란조고 코에비 있는 곳에 들어오시 딜레니도 바니에 산슈도 다등니도 바니에 산슈제 갈럼니 봐 다등은 니 방다 메봐
4: 제왕라 제왕라 요비다 다 제세바멘도
5: 이게 정스게다
4: 아 지다 광다
0: 뭐지 나 수유수

0: 조 초웨 남시 참물로 초에 최기 그도네 최시 마시 나라니에 기오피엠지
1: 네 채나 아자 순조 영도 합스도아
0: 띵 거죠 산너도에
1: 산미위에
0: 라신이도도에
1: 냐라지오
0: 산샘탄다 메베야
1: 사게니 니도데베
0: 큐
1: 다다레다제린스
2: 왕天发

0: 야시오. 디게 더게 단도 지내기 청샤 사업시. 니 덤조 텐지 겹이 다치다. 나 뒤집 가시 신여러치다. 니랑 가바간 고유.
1: 사과지 노베 뒤집 탐구. 사과지 중국 변조 뒤집. 변조 더 십착바. 참무 변조다 좋아 유비하시야. 마주 뒤지기 뒤집 비표조다 좋아 유시베.
0: 아, 요마지. 나를 계기 가져이.
1: 알레. 재능의 남산 용아 친구.
0: 응응, 영아. 난 기업 같이 했어. 매 중에.
1: 견체 개민도.
0: 야면 얘 미시 나 당고. 칠 차법이.
1: 낭다민도 당고 치마지. 진달라. 너 배다 좋아 유배 튀딥 두게.
2: 디가 알미 두게.
1: 민도
2: 영아, 제언 예세요.
1: 디게 참아 영아.
2: 야.
1: 가지제.
2: 범니쇼.
1: 마슨 민도.
2: 뒤뒤 둔제 영화 두에. 니랑리아 제친기 지디 가셔 오 조셔. 차도관에 되네 다그 봐.
1: 예매 안 상 보이사. 진달라. 페페 쇼난다.
2: 양아. 하셔베. 니자 양성아. 부구클라 소로지다 쓰기. 다야 녹세 변조가 저리다 긴스. 상크도 염식겠어. 땅아 이하 조가 힘써. 상경아 조치 디 알리살 제는 용도. 오야쇼.

0: 야쇼.
1: 튀딥다 사과 뉴차.
0: 야지.
1: 사과 리벤조 튀딥다. 사과 리 너베 튀딥. 너베 튀딥 당고 창무대휴. 쉬네 호남 토주. 디장 제로시기.
0: 네. 스무스.
1: 대차랑 그 양스. 부구 할라서로 치다스. 럭비사. 저거 개고야 문도가. 캐시랑 부구다. 저와 유배 튼다 딘지. 게스 치우유나. 我只讲起的，我老出去别不需要着不？
0: 哦，我第一天听大听着吃下鱼，你那开门多，我带他去吐吧，也去。
1: 我去到菜场门多啊。
0: 啊，听着可吧可吧。
1: 钱能还足够的。
0: 哦。

0: 지금 릴라 그냥 간단하게 피봐.
1: 긴주다 동대두게.
0: 조샤 소환난도 언님도 피다. 다도 오버 밀리스.
2: 오버에.
0: 볼 피다.
2: 어지 지금 릴라 그냥 피비.
1: 서장 동라 만재 유진. 조직부 알리샤 대두게.
2: 어, 드린 레도스트지 레마소. 공개메시.
1: 켄제 튜딥 칸러 카르사 어, 쉰자스니 종집 시어즈베.
2: 아, 요지. 다다 나즈 네드디 탁주 제베가이. 모랄 네드 가르유비네. 대가 손으로.
1: 네드 케미도 드린 조디 터제나 슈가 형피.
2: 터질라.
0: 지금 링라. 오바 강강 주원의 녀츠 시자. 광다 슈가 피베.
1: 이이 녀르고한다시 디네 터제나시구이 광무스아
2: 할레
1: 나티딘데 창마 담사지 셰가 용피 팀원가즈 공스다 켄츠파기 코즈디 베트시 토스가 켄츠싱마지 디녀에기 뷰체그네 듄디 청다 구조 체베 큐시다 저와두 지디주네 니소 처부디 진송체 나저 타시 체주
2: 할레
1: 큐시디 콩니코 듄치니 좀제 부순자스니 드시샤 모란게 박자 샤자 맞죠 파기 코즈드 세토브다 나훈의 항상수 좀제 범무지게 청소 주임수니 차날주 턴도 년도 바 예상 수자 큐시디 제주 토브시 모랑메 괴 포유자 제자니 라오르 수다야 도스뉘제 모랑 구로슬럽이 조유나메나
2: 조샤 조샤 시다 참고대유
1: 아레
2: 토제나 슈기
1: 디디니 지베님도 치기 게나저 수베 경규디게 커섭 슈기다
2: 따디
1: 이내 조디 좀집 쉰자로 모토제 야주스럽고 삼지
2: 레스 니키라는 거 주시오 모자 쉰자오시
1: 쉰자오스 라임시 캄산 캄산사 야스긴다
2: 쉰자 도스터디 마주라는 거울 좀 제시하 자기 내가 좀 부딪히 제도 삼삼하죠
0: 타그지 신장 랑게 제지딘 제시아네 나저 러브제 마체체 나저 코즈티
3: 타그지 신장 랑네 경고시오 레오 준비도 제치네 나저 마 러브체
1: 나저 코즈티 없이 제자 오바 차샤 준디 칼레시라 추 좀제 도스 튠디 야네 제딘 제시라 다이너 차스 삼중에네 더비아네 라토브시 랑아즈 소케업 친친인다 좋아 좋아 디제모송다 옌사마 켈레 친부딘 제지게 차샤 준디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我要跟到楼梯去。拜拜，拜拜。
1: 我们马上就要去摸头上，不过荣耀去还有没？啊，
2: 马上他还得转一把。
1: 苏思雨，好嘞，等你婆婆老亲戚认真的思雨呗啊，今年不是三百买一，可多。
2: 不我转的。
1: 你肯定是让这回，
2: 让苏思川啥不要着不？不我转的钱。
1: 你肯定是让这回，让你捏住对，替人可多点这钱要不辛苦呀谁？让个同事啊，不如大多要看这钱么多。
2: 김미수가
1: 내게 없다. 나를 산재 야구 채배 맛에 칼라시비 소지. 나한테 디기 토출라 나서 소화 김식 깨지 대유. 제만에 나서 소화를 생기고 마요는 용도 왜 아? 돼 아?

0: 레곤 쇼야 가리바.
1: 게르게 교긴히.
0: 상게 토담바 아이리샤가 신기스베.
1: 하나 탐데 키란살 용구 유자. 뭐란 르메.
0: 상게 뒤디관라 제지진부터 제시하지. 레곤 쇼니비. 참고시에나 나미 게르게 자디엔 썩비. 게세라데 레게텔 준다 엄통도 쌈다. 섬주 가리 유비니 샤가가 쉬다
1: 신다 케메 게르 교기
0: 샤다 아일리샤 마샤머 숭웨 오버 니즈긴 게스베
1: 마시
0: 디카시
1: 광가 고정 차고시 디니얼 수비 머시체는 원기 카티티 피지에니 광가를 미비에 균제 복동치야 기셉슈 남자 신일 고삼추
0: 디야 저 접수도 아이리샤가 신기스베
1: 뭐랄 신로 마추
0: 기시 예랑 체시디 락다시 가다나 그제도 와 태강 안녕상 쉬 고내지부 지발 다리라보 공성도 뇌배 깊죠 장부시에너 오버 내주디 나장 항상 쉬 계시랑 집이너 나 조상 파봐
1: 그도 기랑 안녕상 쉬는 지그지
0: 다그지
1: 안녕상 럭 마저 숨고이베
0: 是
1: 5年前的我 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狂
0: kisi ranga yichi na nye rang kukab tu jecho ranga yichi tamzi yao chi ya
1: yinne sha zhang kwang gang kwe zhom cha kwe de nyam ni di ne shi kwa zhi di ji ge bu le zhi xu qian de zhi shu bian
0: ji ge bu ne ma zui gyu zhe bie cian ga qi zu qiu bie chok qin na xia kian ge xia bie mo zhou gi cong le zhi bu da 从大西这卡的娘们来收拾东西都是第一件给你微微安息撒金阿姨给微微这下你得呢上个七夕的地那路去啊上个点

0: 그제도
1: 디 양도 합시도
0: 다들 개체슈디 사치 세지 직제득이 땡기지하들시야 제자 유린 사치리 권두치부시 레우딩이 샤게 겐키도부두에
1: 권두치 양당다요마시 마니마 제제 차고정용유 지디에 위위안 피게 선제도스도
0: 아니 위위안 로디부치 니에모르릉아쇼 上了 干活去洗马洗
1: 既然给一切顶着那么多钱呢 女婿有个男长的 也不是你的土皮衣
0: 勇啊
1: 等到学校去 俺兄弟会心态坚持这边
0: 能淡薄 地铁能淡薄

0: 지.
1: 오지, 가나서.
0: 네 강바 쇼미도.
2: 쇼디, 네 팀바 갈래도 와. 기기 좀 아. 땅아랑스 개버자. 토가저디 우천기.
1: 빠라암라. 키나니라게 니메워 기치우단자와 하장게 제부도. 뒤즈니진한테외 레기진이라. 나르처도 학도자외 파마니나주. 제리키나니게 고수로 정다나 세줄 토나나 초주 뇽토브나 뒤도도면가로 고수로 딱제나다 뒤주 강도리로 키나니니 파마 약수디

0: 디게게 용무도 디고기 저가 참바
1: 디니 저가 티밀 다차샤 켄게샤샤
0: 신저 상게 아이리샤자네 몽고 장이 끼시 이네 아이리 상게 샤라 진다르 메스모 러스 생무도야 진다게 도고지야 디중제시 니에 중제르모도 디기 강에 갇히네 나와 등마시 디랑 남자 소자 니에데너 상게 수수 보고 나와 담당시 되게 기억시
1: 上特批新一笔，我已寄予。你好，何叔。

차비 대주 상망 안지 성강 예습도 사부시 따르비디게 발레시 나로 코네 지그리라 갑장 코네 지그시 따르비디게 운초시 로정에 코야시 급지진 베리라 갑장 코네 데부시어시

0: 통지 기로 리스 띠고 띠제 띠고 띠제
1: 감사 근처시교 대수 삼고 싶이라
0: 삼고 앙자 야드 교치 양을다
1: 레스 호나스 녀디 녀버시 녀버샤시 호네 녀버샤시샤 마라 나즈 유 삼슈겐 마레 도그딘 제 유업자 녀키스 세업시라 시업이 마 차가 요녀 민도 각세 뒤로 딘제 치르 수 성부제 라슈다 가진베 쿠제 녀레가 가르체네 미디 주도치기 카발레 러르카가 용기 탄도 주영하여도의 미디다 좋아도
2: 랑게 더고 수용면 누구에 랑을 가봐 여자 지그 요마리라 르 통구 요마시
1: 마디 저 최고야 가서 여제 언니 팔러 저와 가게 매 봐
2: 야 더 손도 아 지겨 지다 야
1: 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 岁数给我给我给我钱怎么岁数
0: 你的钱女马是生不得
1: 啊是怎么岁数

0: 레다제 잡으리 로마부터 제 빠지가 제가 욕수 팀파랑 그 로지 전에 비 욕시
1: 나이 나녀 챙
0: 알아십시 돈베
1: 파이규다 미드 세녀이
0: 규규 교수 레어즈가 교시 만당담에 당담에
1: 장슈다
0: 벌써 소
1: 조한디 가르쳐인 봐
0: 나 할간다 리뮤 점도가 존얘기
1: 꺄꺄 치구이베 간존 치구이어 봐
0: 야 巡照 巡照 巡照 让 알게마시다
1: 초주다
0: 알게마시다 让들이 알아토에 망차시라시샤 증마사 조한디 년년 랩이
1: 조한디 년년 아니죠
0: 년년 랩이
1: 예이
0: 년년 랩이
1: 장하 치고성부도 나다 잼스 년이베 다른 양자면 가르쳐오래 아 년민은 가르쳐오래
0: 다른 문에 주심이 년 돈 내면 재미
1: 처음에 그 시에 먹어
0: 야야 야 교바지다 교바지다 아지 라고 라고
1: 민구에다
0: 민다구역 민다구역 원래 구다 년 다시 용도야
1: 가시유 알아 조조다.
0: 아, 저 파기규 파기규. 알아 과니야 다시. 나탄 다시 배가이. 초가부 군한게 진영 안자 교수께 비해 등에 락스 소재 조가디. 초가부 군인러 워마던규. 디 디 카린스.
1: 카스제. 조가디 예이.
0: 마시 니엘 니에세 바뉴다. 나가문에 알아 통사 소는 계기사 요 말이 승무드고. 선이 라탄 소는 니 민고죠.
1: 초가 마고가.
0: 라탄 소는 민고죠.
1: 초가 마고가.
0: 주가 주가.
1: 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那妈是大你
2: 爸卡拉迪有的爹
1: 忙了
2: 忙不得啊
1: 同住同住同那人尊不着
2: 啊去同名归切
1: 不嘿嘿这把老罗皮
2: 罗云呗
3: 古斯从那点黄切给忙死你呗你给好的
2: 让给我土了女士的土了人
3: 你让车上行有了比吗他可让女士啊
2: 马瑞狂姐给
3: 你看你这边
2: 多少笔
3: 藏不多笔
2: 藏不多笔
3: 记不清哎
2: 记不清
3: 穷子花月阿弥丁的
2: 你穷子过来没
3: 让你们一杯啊
2: 阿姨用啊你是我吃的了哇
3: 马瑞马瑞阿姨阿姨阿姨
2: 阿姨
3: 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
2: 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哎呀，你也快啊！快点擦呢，老你丢嘛的，也啷用的？啊，这菜叶的，菜叶的，叫啥子？呀，你的，我呀，你的，你这么说，哦，下次也不得，没事的，哈哈，巴拉点差不差的个。
1: 哇，巴拉走了，巴拉点走了，真不笑笑，嘿
3: 嘿嘿。你不以为偏看透的，看来你还用过的没？昨晚给你写写呀，熊子，把给写了呀，让金丝留起三五十米。
2: 你也拿下。但是是的。

0: 감사.
1: 고 감사.
0: 직접 전화 쇼도 그래.
1: 고쇼 차량 갈 수 있나?
0: 향신 쓰기.
1: 가자 제 유나나.
0: 직접 전화게 나 세바 견슈.
1: 영아, 고쇼 더 수아. 내 진동 전화 세바 스피.
0: 도체나.
2: 드린 얘기랑 내가 뒤져다 왔어. 지마 좀 쇼가 지역이.
3: 네스, 지마 좀 뒤져 쇼.

칭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 군르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리 주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주 서버토르 장아르치위 그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소라치 니가라 소위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충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린 집에 세고라라 준비 모자라 임바라치

0: 감사.
1: 장 하지 마 용봐.
0: 당고 녀 드린 쇼게 견시자가 용기 있을럽이 봐. 오늘 라스 이제 집자. 상계 젊어서네 녀 젠수도 와.
1: 서이 고다.
2: 어제 장군리도
0: 어제 진동라.
2: 녀 현아서 쉐오. 고나 커커도 된듯이 소스 냠레 주디 이 계제 개제샤가 용없이 서이 고차소로 나랑서 김사지 미르다
0: 김사지 미시
2: 냠레 좋으시
0: 냠레 좋으시
2: 계란이가 공시 접제제 고나라 도질림 부 여우시아
0: 지도라 도지들 만나다 냠도 접제 유버서 주리
2: 냠레 좋으 용시
0: 냠레 좋으 용시 민구유긴도
1: 前的长기 뒤마르 남자니 부여부스바
3: 롱아
1: 카세딩세도
3: 미싱에디 살롱 중고엽실이 넘치 삼주바 간에딘 제 셰사 니에 선보데베 닝부디 신슈
1: 여우셰스 팜니 팅진이지라 할래에 요마시 머신에 장준 담에자 팜니 쇼업이 승민도라
3: 但是接到诺姐，你这钱不是生个米多，第一件被人让卷单了，逃不起死嘛是。姐嘛，这是考虑。侬准的小差不？我等于是个佣兵，既然给考虑起诉呢，他个钱少。俺屋内，卡罗瓦是过点不易。可是，既然过个月呢？
1: 你也要去接受，真不易。让军巨大军团，你也给我说不准是。可是我去救嘛是，让给通送我。你公司谈的总桌前，是完全不买账，若不今年人数了全部的，我来阿不顺心生病。去救成了，去让给我同事盯着那嘛是。
3: 大姐呢？让你的，这个选不起个，用的预备。嗯，这个选不了。嗯，来日的那了，年明确的，马赛。
1: 你公司主单的三巧了，用钱没，他的那几条项目钱呢，都是有差没着。那么咱连给么过？让你了公司来他用，那么咱连个几年，错过你们都连个姐姐，不吃西的。西餐是呢，让了餐白，连那几个这些统统看不起。
3: 可是，既然我那外国人呢，你也肯多去学。那么咱点个嘴，给我妈做些些。
1: 大师的，他的那南昌来钱呢，落到屯谷这边。别看弱势，这些的从小给建筑业，让大师接单给，你落我七头都给大家赢。
3: 你也看叫其他人不行。

0: 미드 용미도
1: 마유야 가리이나
0: 미드 아비디네르샤 조니제베 남자 직순의 예제니르자 아비디르 경고 동조지스 포샤 더든환라 레그네비 무제레리나라 민자님으시라 차제 타다카게 요마시 마세카가제니 로추제베 부치티 대구산들한테 시그러봐
1: 让个这里约呗寻找着既然给道歉了俺偏到西拉度道歉了以后就是既然你冷山这三下午月我一盘着给面参加穷马这既然给俺最怕人家去开开了还没得土一起呢这个要是 님도디야디 가리이메 상아리
0: 소쇼다 마드 바베란 라타마소 라암라니 총양 나부치 바베니 가스가리 용법사같이 라리아 따도치 로마쥬 제자 라리아 양타고다 괜체 야르기 임베 가로세다 로스 겹투 마주 이내 계직 마시 라다도 로춘주로 봐 산리야 차바지다 산르디기 제토니게 미

0: 에상마 홍신 메이칼 롱기 젤순 튼세 겸 배셰비 현재 그 관찰 토체나 쇼이 토체나
1: 홍신 메이칼 롱기 우슈 잘고 비리 쇼샤 주규 대응할 로 신수 이는 예를 와를 견주 잘고 비리 땡기 제제 간교 레르니는 승비 갈래가수 야수
0: 토체나 지켜볼라
1: 갈래가수
0: 슈고잉이지
1: 다동
2: 냠레 조비옴쇼
1: 냠레 조비옴쇼 슈게블라 슈게블라
0: 키란 권차 카르유나
2: 슈시데마 주 심주여 고체제 간교 키란라 잔레 뷰기
0: 레스 갭겨나바 토체나 나스 땀상 고데이
2: 클리피고 신조 남자디 간교 비야 제도 상게 켄게데 세이 고쇼
3: 용아
2: 겐조 공시 침대서 바시주 주시 위에 전제유나 위위 안 캐시티
3: 하고스 제스티리 타 최세 중아 정망 치러
4: 디오 레어 센터면의 녀킨게 전제디게 리치 사치
3: 깔레 하스

0: 봐봐.
1: 다가 되시. 같이 가. 고마워 가.
0: 아고 티셔츠 제가.
1: 산타도 된다 가르유네 최도 지금 말 봐.
0: 된다 가르스기.
1: 자가 제일 된다 가래.
0: 소라도 해야 될 봐.
1: 아하. 네. 네 뭐 집이노. 폐지 소라 조사 있겠다.
0: 말이. 아고 티셔츠다 최도 제사스는 바브랑 러고 섬죠.
1: 포. 됐다. 뭐시. 면서 답지 로레 충분히. 이내 단다 깡부대부 좀도 매 봐. 소라 조사 가르치가.
0: 봐봐. 내가 가르치네. 공부도 윤을 보여야 돼. 계신 물어봐. 미상모 면서 답지 심초 폐백급대. 소라 조고 섬기. 윤보 사야 공부 당고대 보토 비나. 임시 배 쇼 물어봐.
1: 뭐시 다 그래. 이내 불하게 심치시. 장카래. 싱버리. 싱버인 같이 오래. 됐다. 싱베 민시다로. 소나무 쓰고도 와. 싱베이노. 소남길레디 야고스 체오레. 디 가스오레. 나라주 싱베. 남식이 교돌 때제. 토토데데가 싱레 체오스고레.
0: 기제는 가미르메.
1: 가레.
0: 싱베 싱거도 야마도 싱마르베. 팀은 정부는 그 민상마 싱버버. 싱레마도 제초 말했으나 용마로. 전 총기는 미커네 총부대. 소박네 총부대. 총박네 총부대. 장마 싱버버. 싱베 싱거도 제 대하고서는 과용 그래. 기제이는 정부는 폐기가 근제스 당고래.
1: 폐기에 당고 있네. 림시 당고마도. 호도가 다니고 봐도 라직도다. 누구 덕불이. 티린 요구도 없다가 선일로도 도야 도에. 지가 덥지. 똑같아 주로고. 디카레. 정중 춘일이. 정중 춘일 된고다. 소저 소이 사체. 춘도 유.
0: 정중 춘일의 신기유. 봐봐. 봐봐라 게가 스싱 고코 주지. 뒤는 공부 보 중에 미배.
1: 다 챘냐라 티오. 소저 조바. 무이다미. 사치고리 근데 제가 너니라 면접도 도저부터 꼽디 프로세스 제도에
0: 중재 근데 선서 중재를 다 그러면 면접도 제 캡사를 아무 쓰네 중재 하고 보세요 그래 내가 사업 제배 주고 강에 체스 이그리 강에 체기 섬제 요샤는 용고 말아 봐 지자도 가고 얼어 봐 장게 지마 잡이나 진의 동부 니 말아 봐 내가 지금 면에 제야 엄마 배 니야 바브랑 지고 현재 괜찮는 블루스야 팀제 팀고 열어 봐 나랑도 펑이어라 시계 집에 면접도 제 팀고 덤니 열어 봐 한다 로레 좀 무슨 해 내가 가르치네 최대 마치는 요구 말아 봐
2: 봐봐 学安来个的七九的，来个的七九。

0: 저 시그다베디 싱벨레어 조리 미창마 쇼레체제 윤보사와 성보리 이내 서신 계급기 속서 송자 소주존 드르데 총수 조리 투법텔러 회원쇼는 용마다
1: 디니아 하고유 싱레체야 투쇼크 받은 그래 니랑 셰고 탄당한 주 싱벨 내든 조디 저거 야부자 말이 도대체 싱부세 돌로 야고 그래야 되지
0: 저런 게 디데시유는 나로 됐어
1: 쇼처 니자라 대부인배
0: 같이 선조 게스트 저런 게 템 손스 트리중아 영이 된다 가르유 쇼다
1: 아 게지 해야지 자는 거 유배
0: 알레 또 수유 먹고 매다 게시 서로 주의할 단위에는 출루 차배 교라 삼지리
2: 펜토로 저런 게 남사고요 저
1: 용아 같이 좀 내지 봐 Nian tu san rang le pa yin bu zhe zhe.
0: Ji, chuo yao ma le. Zhe, yi ne rang xie ju. Suo zhu ya di, san me san ba da ga, lam sa zu xu zhe ku ba yao le.
2: Ma xi tan de, ge yong le, xiang zhong qi le, ta bi dang bai ga le. Yi ne xiang zhong qi le yi ne, di qi le ru bu.
0: Tuo tam xie ge, niao niong pu sun zuo bu guo le. He ru hu qian yong ma da.
2: Ye qian ne, suo zhu ya di, pe zi gang xia ne.
1: Xue cheng. Zhang xing le te ge qi le ke xin ri. Ke zi tin zhe xie ne, da da de gu de gua.
3: Mi tong se nie de xie bi. 내가 가리 내일 새 돈을 야고 열어봐.
1: 뭐야? 다시 해본다. 시작인다.
4: 야, 뒤쇼 뒤쇼.
1: 로딩라, 건지 쉬야지. 공정을 쓰지 전에 안주 신배 무비 야초고 입자 주변.
5: 정수 한 년인 봐. 가져 한 년인 봐.
1: 봉여 총도님, 진이 예지요.
5: 줄로니 차베.
1: 줄로 가르니 그래.
5: 스제다나 총도네 캐캐 차베 줄로시니 고시.
6: 어. 줄로 디녜메나 무여 마르베나.
5: 여 마지. 줄로시 좀마 친미나 야토 마지. 무여 야시저 여 마다. 디에 용제 야다 슬럽다가 남사얀 가라 용시. 총도네 캐캐 차베 무제 유키야 유나. 아니 게치야 여지.
1: 디제 이나. 주로 네가 주의해.
5: 영아.
7: 랑이 뭐 탑시 다야게. 지다 뒤르베.
1: 다가리. 미중아, 뭐야고 이나. 총소리 인지 개자식 걸 쓰기.
7: 쉬아. 랑 서주 주는 예무 튀셔. 랑은 뭐 된다. 총소리 랑은 사실 제일이. 이네 단도 외부 여행이스. 디마스 총소리 개자식.
5: 你长孙那啥能有这样的机会是吧？
7: 他都认识起来就是。阿哥，你走路你也这么着吧？没准俺走路的你也搞角色呀。俺一直有不得，啥时候接触过了吧？一路看是看些啥嘞？俺我也过也看嘞。长孙俺开家这个意思，我就这边呢，俺情绪完了，一直情绪有的啥时候接过了吧？年新个月，年新个月，一路看个走路的个，年三不新过去。他那看不得呢，没心态没。
8: 你让笑，学啥意呢？可对呢，我吃个好严肃的。哈哈，我不用告诉爷爷吧？听你，忙大学校，你让个干什么？俺们也不说不大，看哈多啊。
7: 你老婆妈去没？我又忙不停这下去，可是人家说咱那做了哪个呢？俺的俺最风言壮族，你还不买了呗？俺也跟你说不多。
8: 阿哥，顾不得你，俺的不是不？俺朋友的主顾买的，爹爹要买了呗？哼，
7: 杰克了，真没要的，创造了，真需要的，风言壮族。
8: 没场面，哪能行钱呢？生计有，年纪是吧？
1: 前两年说的作业的，纯粹变作偏见那样写都买了呗。
8: 人，才花三个人，你也加不要钱着。
1: 你那拿了我不要，我这一个的，我真留不住。阿哥，走路你也怎么着吧？我说不起来。
8: 你老不起，你也是没。 俺嫂子住院了，人家脚切着，一年的每月忙不停这样样的，放养长孙没那些呢，人家请不得了，多得几不得。
7: 停这钱呢，还缺呢有个把的，然后新个月，首先给长孙拿了，二当嫂子住院时的，
1: 首先嫂子住院时的，
7: 哦，
1: 瞧上过了不？
7: 上不到的。首先给庄子呢开价钱，微微压压的，我就这个月是呢。

0: 요래 용배.
1: 아부.
2: 요래.
3: 아부. 용배. 아부란데. 도시처가 용배. 아.
0: 봐봐. 사지도 근제도. 저와가라 유. 네 사진 야셔.
4: 오늘 사지. 야, 호스트. 쇼. 응. 샘 쇼. 멘즈 감사비 야심보다 니마 할로그리.
0: 어.
4: 녀사체에 계신부터 레누 제사베 메스디기 감사 오토마르고 저 하나 샤오지
0: 어
4: 라가 저가디 팀마지르게
0: 영아 씻어
4: 어 샘쇼 아
1: 엄마
4: 어 레오시
1: 어
0: 다가 주게
4: 어 다치 저 되다 다시 안 고소 저리 겨우게 봐 디양아 주사보다 지구 재미도 코사지 때야 가리나
0: 예밥 지딥네 예고고 고마다 내가 뭐 싫으면 때면 죽고 통요 영인의 주 갈라버리 아구게 사지 세브지 니야 마저 지야 공을 저지 제사 소도 중요하게 제도 바바다 감수 팀고 망고 쇼죠 니야 통하고 예브지 칸고 좀비 무여가 창고 등지기 다 당다 소도 중도야 민도 같이 해버리
4: 쇼시, 선생님다. 소르주 메스그메, 퍼지 장고 기바. 녀랑 창고 시에나, 마스 다야라 하탕 시기, 광두공의 소디기, 가훈의 포스. 컨즈여, 두루 차창신이나 땅고사, 타무 오시지기, 두루 인사사 구기대나, 배지 다지스 과바. 총소디기 땅무 토비나, 무의 군이 요마르바. 몽우거교 제도금이도 아담서드데 맞아 숙침부당으로 제장된다디 나와가시 장능성비
0: 나와가시 경세 진짜 용마래 친슈안가면서 소르지다 겸서기 타문대 총주미 나가르세 그래 친슈안래톱교스 그룹
5: 아하지 소신 야 비라둔다 니야라시오 친슈안다 도리야 하도와 총사르 기회도 농대는 편도 양마래
4: 오타가다
0: 아농 안고쇼 어 장대다 난게 싱글봐 신슈 안게 니를 가르쳐서 어 서신고시교 디네야 면제 종송아 타당다 소타 종고아리 따오는 안 면제대 내가 장마 그 제일 정으로배
4: 어 장바비 신슈 안승이도 럭부치 장로 도주치고아리배
0: 마동주치가지 风有虫子 시지시배 내가 장마 고지고게 제조매
4: 说的都做呀，姐都，你爸爸封印虫族所长安堂不住你的，我这个意思了不？他们的爸爸俺啥子嘛这不？情绪安了，说的做呀啥子这些？俺这还好说不？他的人团他全部是路子，爸爸明天啥子这不的，哪怕还过去个人？全过去，让个给他过来带去，俺都找不到一个让俺人脸上落去。哦，对的，让个姐都，你哦，蓝桑。
0: 这话又被没猜，哦，我特别是大姐，说出猪肉香。我可是我的，你得说。
4: 呀呀呀呀呀！你是哪？俺们这马戏，可理解就是。
0: 可理解是啥子嘞？俺也把都投资投资些个月。
4: 哦，首先我那老多多，啊，投资做面试的多。伊那让我的担心不愉悦，哼，没事说出猪呀，别的等我嘛是的，我的。
0: 这个巴黎庄稼啥下脚的，用过嘛的？你那三个钱都让我全部都用了，可这是错个的是给啊？开心嘛的，哈多那扛不住，从扛过去不就了？哈来呀，开了嘞，说是饮食主义。嗯，用过嘛的，提着去用过嘛的。哦，下面呢都是些，我最早期就我不要呀，可是收不？以后我念了嘛呀，对哒，你别给了，到我哈些去了过嘛的。
4: 说我把记不着呢，可这都。这都来了不？你我妈领着，谁他妈记不着多？王方远，王方远说的，没时间呢，总有个手机出你的。他的那个姐姐，总弄这些个，局长全部查下，弄这些是干啥呢？我都打不见你了。儿子，钱要好全部的，然后就没叫个，谁看人我这个？ 然后我妈看人过了不？然后我妈给你，就叫看人过来。
0: 我们这边有人吧他可以前头到底然后住土不起啊其实两个住土不一呢马上先把自由今晚所持住着永不穷死呢然后我们一步这从地方呢马上没被送着给不人吃好不打是给不人吃好不人用啊俺们家养鸡我老管那边说过蓝山两个钱说着的住土不起给你你的想到你的
5: 首先我能睡觉了连着的然后团团住不了其他事呢的然后能睡觉了吗那边呢你也团团住不了其他事了呗是吧哈哈继续啊方言看看马斯达俺昨天去好些啥多去好多是个事嘞你也说着做一样的创作为了三不等过了吧是吧你也方言了去是等着其他事个月我们这不考虑了这你让我还是结果有呢那还是也能有关系就让给
0: 你去哪了你就塞不起的你生意能塞就给瞧参观这次大桥去前的情绪俺给这次大马车还得呢就让还是也有学校给这次那个也有马车就让他这俺去学校了说是租了钱的没吧就让你去这用啊让给这些上高楼的事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呹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呹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
1: 你也没有，还谢谢没有。虫子哪里损呢？把别吃了，看着我家。你把别吃了什么？自己先玩的。哈哈，那我们第一呢。行了，重新交送呗，推门的把这些来收一下。好。给幺妈的。哦，学车。跟出来，看啥？嗯。他的老早都去皮卡新街，那顿啥不喝的好喝酒，我去学的。
2: 他的老早了东西皮卡新街，那段啥不喝的好喝酒，我去学的。
1: 他的老早了东西皮卡新街，那段啥不忙过去，创建了学来些个新鲜。啊，顶俺最头那些我也给那段啥不记得。没是那嘴的，好久了下下。因为重庆做军区的，别给着叫个送葬，叫个沿用了，可别个人个钱不要的。
2: 学长，他的心不错，创建了点都没吃。
1: 创建大创新派了海外项目新不一呢，人不信，恐怕人不吃二生病。
2: 嗯，
1: 对了，俺这新的四九天了，看这春秋前的干预没时间，俺这天天赶快先整嘛呗。
2: 三九天下过去了都，俺让这那段的主席啥子日子以前新不久前过个，新不久前呗，三家庭做，控制不了票价的。
1: 用啊，俺怕罗姐，控制大春秋经营。
2: 嗯。
1: 重庆那小来些的，主席他们家控制大最多也不行。
2: 用啊，我这，看上让给俺，天不就两个意思了，看这清楚。天地主席说，行不大，实行去，过车子有，今晚天不车子说能，去让给俺，过去吃肉呢。
1: 难道不？让给他们主席的，心中定是不消不改。
2: 今晚给这车送葬，俺天不就吃药了。
1: 什么时候吃清楚？
2: 给你了，俺这去让给送不能行，连着的过走过的，叫个差不远。去让就啥子的，他是应该干了，接不落了，厂门提了一下，都不点名多，都不要紧了，庄子大他也不应该干了，干干钱不多，他都年头早的，养着忙就吃干不多，啷个的，你说我去吧。
1: 希望都没这样看不起你。
2: 哈，
1: 啷个送对妹妹？刚给多少钱？啷个送我运了？图书包我给吧。
2: 他个嘞？
1: 给钱没多个。
2: 哈，
1: 虽然图书嘞。俺最重最只说，我天顺给妹妹图书嘞。第一天了，我给通知写啥子给？他不是大个了要嘛的？让给第一个接对的，看不着大个了那么多。
2: 我这都是啷个说土也没多，
1: 现在肯定说了。啷个没呢？说着做那当不得，往这前面头呢？说着偏见肯定是哪个？

0: 어글아가 담에 컨디스 체데나
1: 아고 맹갈 대여 봐 봐봐 니엔 된다 개체 쉬다
0: 어글아고 맹갈레디 된다 좀 말베
1: 아지 니엔 님지 맹갈 다가 진 다루 니엘 마셔 제 거트 신 그룹 봐봐 진짜 알아 도서부야디 캐리는 거지 고급 디다 뒤지 나랑 좀 마셔 제 쪽으로다

0: 아마 반예신의 하고서 세세팅디 하고서 예피기 사자디 매제서다 마셔지고 섬기 예시에서 다리에서 총수 윤상매 니치제 초부 조람도 교도 지기이 예시안로 로버체 유비즈 니치제 초부 람도 교도 지기이 저도 바베지도 지고 지기이 아마 야 삼지제나 요도가 아마
1: 爸爸, 谢谢说, 我谢谢。
2: 让他的鞋子走, 我那是吧?
0: 我那一

0: 다른 키란즈 나라 면서 겸 같이 둬야도
1: 겸은 숨지 두와
0: 아래
1: 겸즈 나라 그제도
0: 겸은 없이 되어비다
1: 불루 불루 마구 유는 야구 두와
0: 야야 하리 유버 겸스 시안게 소전나 랭실 주면나 러지를 유버 망 뒤져 사토르베
1: 디에지
0: 오 텐션
2: 오 여배 세사베
1: 세사다
3: 마시체나 저랑 나라 제가 저 삼주
4: 아래 된다 가르유
3: 아 네 슈아 촌베치야라 원조 처음에 저 승비 저랑 계시나 슈아 어 내가 좀 보시다도 학바도 창매네 야후지 미창매 슈아 이지치기 촌베치야 된다디 네, 지부 총두간라 주도 제비 창매의 무두 체스 마초랑 삼자니 가요비 삼자슈다
4: 수고세 조리
5: 지아, 담사이다, 담사이다 노용배, 담사 그리유 장깽아, 뒤지다가 유석도가 그래도 진짜지래샤 단대들의 약스면도 이내가 섬유래 대회 중재를 톱종아
6: 허, 가로톱죠
5: 나 총기를 매과 대제 주류 미지 도주 곰니 휴야다 쓰기 매과 당초 지구도가 니에 삼모스 계단에 남사제 잡기
6: 댄대 미래 강해체 유기래
5: 제샤 님이데 계속 지메 와 소로 오연데 양겸이데 랑가네 도주
6: 어제 그 기기를
5: 재산세 은이 계시제 대비 다시도 미리 물고 나제 매고 봐서 묘 도면도 계시 매고 디나라 조마 도비나 미리 총 챔부 쇼고 요자 미리가 야스야 체도 카라스가 조스기 은이 계시제 대비 다시도 미리 면적 총염 열으자
6: 그럼 지고르
5: 제샤 디네니 나랑저 소전에 튕기 제베 면제 거디 미리직 셰비 미리 남상아 뒤 니슈고 이스기
6: 항상 야르지 두게 아 하하 디네 미리가 권제를 얻다 쓰기
5: 예 광주 전에 영도 게러비 미리 남상이 내서
6: 광주에
5: 어
6: 전에 신진 면제 공사리 광토 여러분 광리가 터도와
5: 제샤
6: 어제
5: 방을
6: 어 말해 나랑 좀 면접 되게 신진 면접 공사 제기 시작으로 굉장히 잘 잡다
5: 굉장히 잡아 가려래 네 맛에 신진 면접 공사 굉장히 가려 네 세세 지이다
6: 네 굉장히 나려 캐시 카베 튕기 제모도 부채 총소 뒤도 제모도 부이나 카베 굉장히 개베 긴지 제주 제미 좀 지이 어제 뒤고 거다 물어봐
5: 가려고 거다 물어봐 총을 줘다 물어봐
6: 용 말해 我没对面，
5: 二师兄，说着做呀，看那些东西吧，天生啥样些都嘛的呗。
6: 我看就咱们这个人，看就咱们这个嘛的。
5: 人啥么懂的，连那对泥鳅的，我对吧？拉不这个，直接拧不上马塞，啥不是牛奶牛头的？
6: 用嘛的？今年新进面在公司打几千啥的？你呢？新进面在公司，俺俩是从下头吧？
5: 你也没得天气下啥呀当个这些过来

0: 손치부지라죠. 담은데 진실 안게 손도 겸이 연구 말했으기. 다시네 하고서 말해 소르지도 보게.
1: 아, 씨. 소르지도 봐. 내가 봐 봐라. 다들 야구도 봐. 소자라니 쇼한게 주도 지금 여자. 랑물린데 다 흐르버. 딜이야 갈 거래.
0: 마강 답은 백그리데 계정 찜이 던기. 왕집에 왜 창자래도 거. 진짜 집을 우리 광주다 신체 지내 가용아.
1: 셔시. 나라서 신부다. 신부스니 계제 창고시 대표팀도 채워지.
2: 天顺街 총부군에 Sumzui Kharkyu.
0: Ogu Tenshu Gye Sikduwe. Chongbun Seyadi Chongzun Ne Dangu Maribay. Ogu Nga Namsa Zijay Chosho Kbaayore.
2: Tenshu Gye Tenshu Seyadu. Ra Denggui Na Shubay Shugo. Nye Che Na Dengbur Sengbi.
0: Baba. Baba Rangye Che Na.
2: Tenshu Seyadi.
0: 我重培新有月让给新个了吧给这几位有的重则那个团大尼斯过苍马让给许多钱了让重则的首先打开要买的让个其他要求比重则的要用过的让给诺比呢重则的打算没有钱了吧爸爸啊其实我顶个那么凶重则米我那个当街 重培前途比呢长过些呢你重做许多要过求什么的我让这重做落地给那个配件当边狗人们记得的我个天顺给开了那两个钱要的我个没得嘛钱比呢开些钱没吧开心啊重培钱比呢你也他些求了吧你重做没得给你那些些落过钱被顿救起是吧 爹们这不可说的让给三德牛鱼呗让给所长肯定请啊所长哦所长那他的车话多少就肯记得了你也许多小伙伴吧一年啊重回了当兵呢所长听到退休主义的哭不定都看不满了吧刚才也把媳妇们都你也重回了成长两个的你们都写图给什么给爸爸让给钱呢
2: 不你该来看吧看你也对吗你以前呢让给重回的长长几年其余下的生病
0: 爸爸让给他的西格里面好好说 爸爸, 得给西格里, 用得给
3: 这, 没谈的传媒等不得话
4: 你以前呢, 秦学安 소재나 고고 쉬린가 총부관의 출연제 수수치
0: 총부제 가르쳐보래 니 아빠의 총부 매치 전에 가르쳐줘 아 나 청장 지지 응사하고 성비 당당아 보는 게 꿈류대야 하다
4: 맞다죠 저랑 게 총부 마치는 협상상 뭐 진수하는 줄 알다
0: 진수한 총부직 인수 그게 그 청장 제배 마치 등도 총부직 인수 그 가르쳐보는 필요 성비도 쇼부 기업이래 총부 담양한 쇼도게
4: 담이면이하고면서 간다 총주나 미창고다 저랑 밥에 쇼아 당고래 쓰기 간다 쇼아 총면제는
5: 마술라 디기 라기어리 참마 로고치두리 쓰기
0: 계신님부터 수인의 셰토그리 고 초과 야면서 셰브리 창창 셰베마서 총고치고 있어가지 참마 고래 나게 있어 뭐죠 신 총수대 풍요 총수 뭐 럽지 진상 총수 럽규리
4: 제장고 저 계시 쇼아 총면제는 俺到时间买吧
0: 提到英国去 你让车去 俺让这重组学校下个三节的 情绪安控制检查里面的呗
4: 是 叫那个爸爸 乔姐这送啊
0: 用啊 俺重组点过钱了 收他就一 俺重组这边去过 控制检查里面要个推出账不大 你三节的 出对学 可以说把咱们控制两个人是没有的
4: 맞다 저 마십시라 매제 소절에 저라고 망한 도와서 여러분
0: 망한 도저에 나 정부 체배시고 그 안면제 소절 왕지 마제비는 그 마간 스미야고 왕지 상

0: 고급 레드 맞이야 그린 채워줘
1: 쇼신 개세란 제료이나 제기한시 이내기야랑 둔다시 채야유 예시기유 등회랑 죽주로가 레어친 유유자 하쿠그레 이내 아담소야 진지 하쿠유베 머신에 아담 퇴계 제도는 고바종가
0: 퇴계 제도 배수고 종사를 하고 좀 좀더 약으로 봐 말하는 소리 장하소 그래 도시 장게 퇴계 연기야 你总要演戏过，我你娘的去贴上大话消息了，可知道？
1: 你的手里有枪吧？
0: 有啊，呀，
1: 切头。
0: 嗯，俺主任接不来送，明天送这来个。演戏弄什么多？前三年，明天送这厂长困难的破病他几个，俺让嘴拖他们几年，撑不起他们很知道。
2: 马丽就说，说这的做来要做嘛是呗？
3: 唐氏，你让人怎么收起药嘛的？
1: 我那嘴点不着偏的，少忙多呢，你等不着嘞。
0: 年前呢，寿星前的送给，寿星给免在说这厂长前的啷个药嘛的？
4: 年前呢，就差不多是吧，杨九？
1: 瑞瑞，年点的寿星差不多。
0: 哈，先打个印的。首先，控制长大庙的苗丁去给，让给面试官了吧。首先给俺做，最近你闲的可得多。
4: 哎呀妈！
0: 他妈有没走？俺一季前吧，也是救人。看医生的血氧超差不上涨，俺马刚打不的，常常都过不去。你面再过了还是苦没？一年俺不上涨，新别屯在养血的，肯在屯去吃个药没？新个月。其实俺常常结病了，老送个冷醉了。免在说这马刚能不能救救这个人？免在说这配件当边用不得，免在提不出钱给玉米厂嘛惹不起个人。你看老宋给弄醉了，免在听着心急用了，总脱不起你。

아니, 예 쉬쉬입니다. 총수나 킬레 신다 매봐. 틴제시야 나다 구시 그 엄마를 배아. 단다 면제 소절레 잘다 구시 고소. 면제 소절디 풍요 총수 소절로 봐. 제수 나 세지 내가 배아. 소절나는 면제 가지 송저 제유자. 개 가려 그래. 면제 많이 하면 총 근데 지겨 그래. 쟤는 留下来没工资，还是个，哈，没得工资，这个多，但是钱比。

0: 가라스기베. 디가래. 야, 아셔도. 봐봐. 미스 총기나네. 탄다디 아숨당다 서문 누가? 제도스기. 광동기 제도지. 어. 탄도 공주 제도지. 제 공주 샤루베 제도사. 탄다 총기나 광동 산소샤. 초첨부 시자도. 탄도 응구 샤장 교지유나. 딜레 초체 어머리. 아, 제다 상마리. 니 총기나 치고.
1: 장수시. 밥에 뒤는 벌써 체야 하도. 샤랑고도 수요 할래야 하셔야지. 머신에 둘러들랑 치차도. 니 랑을 따지비에.
0: 이야, 짜자. 랑게 싱금 누가? 총습 랑지. 니 탈수치고 와르다. 짜스 그 누블로 그 체스 괜찮지. 체사니 체가 체스 뉴비. 왜, 뜨다. 링지. 먼저 시에고도 와. 장다 방에 카가 지니르스기. 띵오네 집에.
1: 장치도 하도.
0: 어지. 띵 장가 놓아버다. 미스다 진수 좀 구제지. 장가 카가 지기 인스 러비는 방에는 괜히 그러버.
1: 다치에나 네티도라 나와등 매베.
0: 어지. 방에 한다 구제지. 장기 장마르베. 진짜 신이야 아이고. 아숨다다 두야 만차지. 통기 차버베.
1: 爸爸, 我去了上次上住院的。
0: 어제 爸爸, 对的, 林志新爷的, 양이콘신금도.
2: 결혼신금도.
0: 야,
2: 我到时候也不打卡.
0: 가래, 我到时候에. 爸爸, 天尊拿了, 我去住院呢, 到时候这个呗啊.
2: 여태가서래. 天尊拿서, 到底起来拿嘛. 张守信.
0: 응.
2: 谈的林志给. 키레 버셔시기 슬랍송아 샘쇼시 보이네다 옴스게 미네티조 음지마도 펑균이 지리 결항우유유나 정순아가 라가디 야구스쇠다 아니 결디리
0: 팀하다 저하가 리오래 용아 용아 다디

0: 이걸 식면 봐봐. 네 총기나 치고 광도가 제도 동쪽이지. 다티 말이야. 아지.
1: 정아, 총기나 제도 동과 저르베.
0: 아지, 나는 좀 의미 어리. 저저.
1: 유유유유. 겨마 규다. 규다. 마 규지.
0: 아지 가자베. 소기부지 계신면도.
1: 아, 나 보고 뛰기 힘들지. 욕구 줄라.
0: 봐봐. 면제소 전화 규정 못 심어 송아.
2: 가르쳐 가져 오래. 루메. 뭐 기술로 하자.
0: 봐봐라. 지겹로 치유로 봐. 뭐 기술이야 그래도.
2: 지겹로 치유에. 네 할 기념이도. 네 샤슬럼 고저 고스기. 딱 바르시. 진중 거셔제데. 부절 돈한 심미도. 지겹로 치유 사용아.
0: 망아진에 맛이 없지 가지가.
2: 라저와 다가랍시동. 그랬을라 그래.
0: 체너맨 제수라 내려 개면 봐.
2: 규조 총선은 수사다가죠.
0: 나 지미. 소신 소재 공자라. 면제 다야다. 누구 요약 텔 처하시라 지기. 머신의 소신 손이 지야 농다 요 맛이. 이내 면제가 부재되라. 봐봐. 바브랑게 도담치고르다. 소신 토즈나 바브랑게 야구질렀다.
2: 영아.
0: 당대 기업자 통성아. 저가난다 고래나 그 면서 망부지 허부지 없이야. 소신 그들로 응그래.
3: 디시에서 디그 말이. 배지 답지스 고문아.
0: 등구제되는 면제되게 류구로 봐.
4: 아지.
0: 답지. 지지장게 싱그로 봐. 상마지 쉬어다.
3: 영아. 너니 라마다. 他留几次推荐广告面子都没呢
0: 俺就说这面子拍起顿家的恩主俺别吃去不着对老皮个吞包嘛了呗嗯钱都过来拿了哦顿俺不出出去都俺不出出去嗯仓木留意呢说着过不得不要给你个要的胡子小爱当啥一大当啥个人员看家对的杨对我下边哦
3: 喂，雪儿，刘海，陈大哥的鱼，让个面子的，你懂吧？要求的没多，看得见多。让个面子的做，新面的再留个牛肉一百码菜，等到全家不打，今天里菜心那个，他的大姐前面干的生意，你拿那边去，什么时候吃鱼皮了？俺嘞，特别尝试开单呀，没多，小心的。刘海。
0: 나랑 면접 등도 제류기 이후로 체력이 있었으기 그걸 공짜고 삼아줘 밀을 돕고자 하도 저한테 제 제니 초가도 왜 장장장라 대샤 또 쉬워 왜 인기 말이 신민 체력이 계셔라 조진 류라 왜 신매산에 계셨으기
3: 같이 해보래
0: 면산 예술 하자
3: 아!
0: 캔지스 이미 나오자
3: 당장
0: 소신 면산 가지 비징러 고지 등소 교육하러 유매 제유러 계제 치다
3: 저 장교구배 면산 되게 니 제유러 당시 치다 러비 문의 교육도
0: 교육하러도
5: 면산 대소 밀종리 용마리
3: 뷔제 주고 교회 말사
0: 쟤는 가르기 교회도
5: 말하죠 수입하면서 미세하리
3: 진짜 세비는 미식이다 창마 도시에도
0: 도시에? 学生 제교당제 제배 토등한 곳이다 뭐
5: 용하죠
0: 学 这应该 제교 제배 你需要送的 근데도아 들베 녀다세요 창세실로미도 큰지 재미는
6: 아시고 입에 소라도 나면 큰지 지금 말게지 않아도 녀다 봐면서 공사

0: 당분 나에 나진 가르쳐서.
1: 머드당 전나죠.
0: 머드당. 뒤질 내가 머드당 거 알아봐. 먼저 문윤당 거 봐. 저주.
1: 이만 찍을. 땅산도 뱉은 인자고 땅도기. 잘라지야 돼.
0: 아, 뒤진 잘라지야 그러봐. 왔다 맞지 맞아. 세상 라한테 진짜 머드당 차백. 라수된데 배 머드당 차백. 니수 매제 없지. 버루 양디에 태 차버다. 하고 손. 다 세상 다 지존한 진짜 시와를 라수된데 시진 된다. 아니 잘라 게
2: Kamekin setting at the Punjoni, that Tusi, you are several with such a chirva. Anni Takela Nema in a Chadun Baxi or Sigrid. That Tandi in a Sani can do that Tuni can do Gangarva. That in the Gila get ring on the legend the Gucci, a Tusi tan seju niki, and Waliaya Joa Karimi, Garasinado.
0: Chichik then can put you dita, Nangju Sim Jenki, Miki Sopoti, and do what shall do.
2: Yes.
0: Petasun, Chilea, Jigalabra. 만주 소군나리 지게 남부들고 와. 하고스마. 아니 칠이야 야글럽도 나네 야글럽고 와. 하고스마. 아니 칠이야 동글럽도 나네 동글럽고 와. 좀쟁 가래. 군글럽도 겨우도 와. 소글럽도 지게도 와. 디 치제든 집어들어 봐. 디가 남신배 제딩 그 춥단데다 민속부대 집어. 제장 안주 대당 야구 차고 주는 등기 세주 자 메인백이 투시 포주 때제 클라스에 주름 제대. 왜 차시하셨으면 만족이 아니 야가 단대 되주들 호 매주 송급체리 뒤로 주 쉬부터는 주도 그 말와 재단 칼라디 주 대부 체지 매주 송급체들이 재단 투시 그 주도 그 대주기 결혼의 시작 되면도 와 레마레 아니 대주기 결혼 신도 되면도 와 단대 되줄 단대 신도 어디 참아 미 소유제 맨 겹체 제조를 봐 단대 되줄래야 별랑의 신도 요 말와 만족 컴퓨터 거주래 동거 봐 레마레 제장 안주 탄다 카레에서 퇴주 딱딱 멀리베 칼라 망부치 안주라고 하래. 디 지두가 아니 신의 나스경 와. 하고 있으면 제장에 디스비 차감스 직지도 야구 시부르 니 지두가 디 골라져야 지르샷. 레말에 제장 안주 디인주가 퇴주다 뒤에 칼라 추르에 개침 부시라래. 안주 배차시아서는 안주기 아니 야게 퇴주를 가려야래. 롱버소솔 땅 안주 드린 배차 야게 디디 소스에서 롱버소솔 러러봐. 딱다야 말. 무슨 야가 란 가르기 그래. 뒤추는 철수리. 소가 란이야. 롱부 딜이야. 가르윤 그래. 뒤 약수리. 아니 똥갈랍도 이거는 롱부 딜이야. 뭐 가르요 아래. 아니 들어봐. 아니 시작 근데요 아래. 뒤 개체수리. 공갈랍도 이거는 아니야. 롱부 딜을 퉁궁 가르요 아래. 얀 배차시 않는 시아요. 정말 열어봐. 세상 공개 둘이야. 아니 만족이 배차시아선 주의다 된다. 땅에 열어봐. 세상 그 두둑이 포주 들었대지. 저랑게 클래스 단체에 개침 없이 버려.
2: 다들이 안주 평정 수리 럽진 기기겐 치모겐 섬주라 된대 취재. 안주 망조 키나솔이야. 저어를 치카르이나. 안주 게라리아. 근데나로나.
3: 또 견라 단다 이야기도 저제야. 미카지게 샤젠버디 샤진 세제. 가우라 지도와 대대 아니 네버 유다 하는 소화야 변도 유메디 직송도 나세 당 안도 접이니 다 샤진자 드세비나 안고 빠디 슈크침 루기도세 시제라 디디도와 어디 돌지 송로 나세
0: 라슬라스 다 발라 주어도 문제 다 초왕은 나 안도 다 드는 망부 열어 봐 다 단당에 독대 열어 봐 단대 지조 근내다 수리 근내다 든지 직대도 그네 샵진디 시라마션의 승부도 하루에선 직진 바로 봐 샤디 그네 용구 유미 신규 와마 제 말에 세상 든지 진주 그네 당당 안주 샤진 바네 하루 용구 알았어서는 배차샤서는 야카 직대 제지 친부 깜보랑 총세 두가 나서 도구 참은 진반 용구 알아 호학 매주 야구 매봐 든지 있는 그 진바로 봐 진바디 간에서는 안주기 배차샤서 매주 야구 매주 어떤 죽 하고요 하고 숨아 딘들이야 양 봤었었나 이렇게 좀 물어봐
4: 드린 레전드 딜라야 강내 군시 샤셰 추고 셰바

제다웨 랑초 타와라 코아팅셉 랑기 땡게니기 타기 튜닝라 코아팅셉 렘바타 송조니 타지도 토바 체네 땅 중앙기 특주 그리 계제라더 튜규 눈된 체토 뷰다 공베기 레지 사바 삼히제바라 뛰고 시솜시 오즈츠 개용기 땅요 레지바츠 리중 롭존 규림 용낭 튜규 체네 섬년타 토도 땡땡앙 삼류 코도 토르 동크 등시 티에 해바 추바타 시즈 제주 티신 로종의 중년제 기업디 시즈니 양타비 시르리지 더와 덴조타 라더르 치에비 롭수 멍시 덴도다 예 정시의 주소물라 지도 군디 돈유 티에 셈바카기 섬년타 토도 덴덴강 모두 내드 주리 제바타 존재 레시타 시제 레시소라 주리 치수 제로 당토 변사르키 변인키 레슈 미경 외 넘바라 민주 타주 제네 유린 탐 희주바라 류비 게다카지 타주 토교로 군디다 예 구이조 류판수의 총계의 무강 총계토 서신 포마르 베기 손일의 야구미종 외 폴르체바타 서신 피메도 류비 로마징 게다 삼히제바 튼예 루규기 슈류 네드엔 라밍네 선네디 레지베 네즈기 주발라 제주 딩섭체디 사르시 꾸이시 구이조 신첸 류판수의 총계의 무강 총계 신례타 총습십슈 디네기 레드엔바 전창지이 견서신 동계매 되주 팀된유 네 팁중 티에토 서신 티다키 착단 리모로 꿰베인 티네 싱바타 시브르 체베 서신 충슈무 레고르차 레고르가제도 리미 마루바 체유 티니 마조지 키벤타 토유 제솜시 사르테르 덴네 데주 덴시티 데주 튀김줄라 포마르 다우베 무 예길하기 서신 라리아 토비유라 선엔디게 레미 레슈 테레야 지련 토비시 롭종 로스의 추 스네카타 쳔바카기 튜니르 토담마 밍네 럼루 람스 띵게 체유 모투 럼루 티 체균 섬네 규남젠 타 럼루 젠 주종 체부규 롭종 로스의 춤제 사덴도 단유 롭종 로스규 징과 당 전조 타 갸제 단유 레지바 추 삼로르 슌다라 타 등실레 슌다라 런종다라 제 쳔부 템네 롭종 로스의 춤제 티 레드 체베 규슈 체슈 수교르유 토넘비 세르탄 튠비 넘교르타 겐심 차부 레드윤카지 리신 튠교타 타주토베 장수 신진 장조 총계르키 더십 딩습체네 튠리 폐기 추기 튜돈 튠기라 만진 체바타 포그 폐기라 능준 체바 길리기 보전라 통진 체바타 긴금 주종라 능준 체바 소기네 튠 시든 체디 미가르 르신 디엠베 고네 튠롱의 기신 폐기기 체시된디 유법탄 튠네 마우 튠레 마라 되시 지베 레지 치다라 유민 따구나 가즈니 만조기 셈낭 네법 칸드식 송 유민 개침부시 만조기 강에 타 제구 솔미네 네드윈키 세도지 레신 디기한수 교로베 만조츠 롭종 롭수 규총베 나바사바라 뇽르딩섭토비 지린 신첸 연지 총계르키 베춘디구이키 서오 강베낭 추소베 네드윈라 추시아마타 냠수소 제베 균주주전 솜돈 템바타 중민두강기 댄자니네 자와네 메바수유 총회신진 황윤종 로마냠수체 메베 랑고르소 짐주육신체위에 총슌누메 릉비네튼 중즈네 탁주체디 랑문계준타 릉디 차르구이사바체범마세 추주무구소 냠수체